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형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6: 다우니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우니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우니 화이트티.
7: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3: 나비엔.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음악이 있어 외롭지 않고, 음악이 있어 지루하지 않고, 음악이 있어 한 주의 피로를 풀죠. 오늘도 변함없는 추억의 음악 여행.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주의라도 도리어 그 주의를 오손시키고 몸이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노력이라도 한각 그 노력만 허비하나니라. 또한 무리로 나를 선전하고 모략으로 남을 공격하는 이는 혹 일시적인 인심 선동은 하나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얻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구금편 18장 법문.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알사이언스.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의
3: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0: 라디오로 흘러나온
1: 히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0: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여유로우신가요? 아니면 더 바쁘신가요?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추억의 힐링 음악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산종사 이성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심량이 호대하면 모든 경계가 스스로 평온해지나니 이것이 곧 낙원의 길이요 심량이 협소하면 모든 경계가 사면을 위협하나니 이것이 곧 고해의 길이라 고락이 다만 자신의 견지 여하에 있나니라 하시고 지성으로 도덕을 닦으면 탄탄한 앞길이 열리리라 하심이러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응기편 39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평동 나비엔.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두 눈을 감으면 손에 잡힐 것 같은 시간이 있죠. 그 속엔 어김없이 음악들이 있고요. 그 시간을 지금 잡으세요. 마음으로 손을 뻗으면 닿는 곳, 노래 하나, 추억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본래 선악 염정이 없는 우리의 본성에서 범성과 선악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본성에 소소 영영한 영지가 있기 때문이니 중생은 그 영지가 경계를 대함에 습관과 업력에 끌리어 종종의 망상이 나고 부처는 영지로 경계를 비추되 항상 자성을 회광 반조하는지라 그 영지가 외경에 쏠리지 아니하고 오직 청정한 해광이 앞에 나타나느니 이것이 부처와 중생의 다른 점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11.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such passion, such pleasure. I will treasure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전해드린 음악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중 노래 하나 추억들을 클릭해주세요.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도 2시간의 음악여행 즐거우셨나요? 기분 좋은 에너지로 끝까지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더블유비에스 원음 방송 캠페인 책을 가까이 합시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책은 청년에게는 음식이 되고 노인에게는 오락이 되고 부자일 때는 지식이 되고 고통스러울 때는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책을 가까이 하는 좋은 습관을 길러 마음의 양식을 가득 채웁시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바르고자 하거든 먼저 나를 바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베풀라. 그러하면 나의 구하는 바를 다 이루는 동시에 자타가 고로 화함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4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해산 진정덕 아버님의 법호 수여를 축하하고 자녀들을 국가사회에 반듯한 일원으로 길러주시고 보은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전타원 진선원 교무, 시산 진문진 교무, 진선윤, 진상희, 진상현, 오남매 가족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군종의 시간.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내일이면 5월 한 달도 이제 끝이 나는데요.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바빴다면 그만큼 부지런히 하루하루를 채웠다는 뜻이겠죠.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한 달을 준비하는 재정비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5월 30일 군종의 시간 첫 곡입니다. 데이식스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5월 30일 곤종의 시간, 오늘 첫 곡으로 데이식스의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보내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미수입니다. 여러모로 참 바쁘게 지나갔던 한 달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핑계로 놓친 건 없는지 오늘은 좀 천천히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은 5월 한 달 또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가오는 6월을 준비해보는 시간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군종의 시간 함께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원불교 군종교구와 전국 각 군교당의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 지금 군종은, 듣는 것만으로도 흥이 넘치는 군종의 미니콘서트 준비하고 있고요. 훈훈한 마음공부 이야기를 만나보는 마음의 일지에 이어서 생생한 군교화 뉴스를 전하는 군종 현장 소식까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군중의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요. 상문의 교당에 계신 이세진 교무님 만나볼게요. 데이브레이크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이어서 박혜연의 노래입니다. 오늘도 응원할게. 두 곡 듣고 옵니다.

0: 지금 군종은 우리 군종교구의 교무님 목소리로 군교당과 군교구의 소식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상무대 교당에 계신 이세진 교무님 만나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상무대 교당에서 군 교화하고 있는 이세진 교무입니다.
0: 네, 교무님.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1: 네, 잘 지냈습니다. 이제 여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0: 네, 올 여름도 또 역대급 더위라는 말이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교무님께서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상무대 교당의 소식들 들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1: 상무대에서는 한 달간 솔성요론 실천대회를 열었습니다. 장병들이 솔성요론 16가지 조목 중에서 실천하고 싶은 한 가지 조목을 선택하면 그 법문이 새겨져 있는 책갈피를 선물해서 법문에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한 달 동안 설교도 솔성요론으로 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아무래도 군 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경계들이 생기는데 그 순간 대종사님의 법문 말씀이 생각나서 경계를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순간을 경험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장병분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1: 네, 대회가 끝나고 한 달 후에 서로

0: 실천한 감상을 나누었는데요. 한 장병은 9번 조목인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필 것이오라는 법문을 실천했는데요. 남을 원망하고 남 탓하는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다면서 실천 대회를 계기로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감상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1: 네,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은데 장병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경험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또 다른 공부 모임을 진행하고 계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상무대에는 종교활동 시간에만 지원해주는 군종 지원병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의 군종병은 군대에서 처음 원불교를 만난 친구들인데요. 보통 예외 전후로 해서 교당 청소와 간식 분배 등을 도와주면서 교당에 큰 힘이 되는 친구들입니다. 저는 군종병 두 명과 함께 예외 후에 정전 공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원불교 군종병이면 원불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부대에서 원불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에게 원불교 군종병으로서 바른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정전 첫 페이지부터 한 장씩 함께 공부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아, 이렇게 새롭게 공부하시다 보면은 모임 통해서 굉장히 또 큰 보람도 느끼시겠어요.
0: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군종병 한 명이 전역하고 새로운 군종병이 뽑혔는데요. 기존에 함께 공부했던 군종병에게 제가 개교의 동기를 새로운 군종병에게 이야기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설명했던 것을 다 기억하고 정말 세세하게 잘 설명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뿌듯했습니다. 부대에서 원불교에 대해 물어보는 장병들에게 자신 있게 원불교를 소개한다는 피드백도 있어서 군종병들이 자랑스러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그렇군요. 새롭게 한 식구가 된 군종병도 원불교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0: 네, 마지막 소식은 자살 예방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4년 전부터 군종교구에서는 교무님들이 군 장병들에게 자살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생명지킴이 강사 자격을 취득을 지원했는데요. 저도 자격을 취득하고 약 4년간 군부대에서 자살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종교행사 시간이나 군종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시간에 자살 예방 교육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부대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며 많은 장병들과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군 교화의 폭이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군부대에서 저희 활동이 원불교 종교행사에만 그치면 아무래도 많은 장병들을 만나는 데 제한적이고 소수의 특정 인원만 교류하게 되는데요. 자살 예방 교육을 통해 많은 장병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 장병들에게 종교의 우를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생명 존중을 알릴 수 있음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1: 네, 우리 장병 여러분들이 생명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원불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상무대 교당의 다양한 소식들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이세진 교무님께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으신 법문 말씀 듣겠습니다.
0: 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군종 교무의 길 6번인데요. 일원의 진리보다 더 큰 진리가 없고 일원의 교법보다 더 확실한 교법이 없고 일원 회상이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없다. 이 말씀을 되새기며 군 교화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1: 네, 상무대 교당의 군 교화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교무님의 신청곡으로 끝인사 드릴게요. 교무님 한 곡 골라주실까요?
0: 네, 원불교가 군 장병들과 기쁨과 슬픔, 아름다운 마음들을 함께 나누며 늘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악동뮤지션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신청합니다.
1: 네, 노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상무대 교당의 생생한 소식들 기대하고 있을게요. 교무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상무대 교당에 계신 이세진 교무님과 함께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군종의 시간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8970번,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원음방송 라디오, 영어로 WBS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에 1대1 참여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원음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군종의 시간 청취자 게시판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기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남겨주시면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WBS 원음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FM 104.9, 대구 경북은 FM 98.3, 광주 전남 FM 107.9, 전북 충남 FM 97.9 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도 원음방송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신 다음 무료로 다운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 어디서나 편한 방법으로 함께 해주세요. 자,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경서해집니다. 비행소녀.

김현종의 미니콘서트. 우리는 지금 당장 콘서트장에 갈 수는 없습니다. 아이돌 가수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아낌없이 즐길 수는 있죠. 흥나고 신나는 군종의 미니콘서트, 지금 바로 즐겨볼게요. 아이들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클락션.

군 장병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기는 군종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훈련 일지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훈훈한 마음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마음일지.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이현성 교도님의 글 본공과 일상 사이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2015년 원기 100년 3월 아버지 손에 이끌려 처음 교당에 나갔다. 그리고 그해 여름 학생의 훈련으로 찾은 원불교 영사성지는 나에게 원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알려준 곳이다. 이후로도 영산성지에 갈 때마다 마음은 늘 편안하고 따뜻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태어난 곳은 서울이지만 현성을 법명으로 받아 새로 태어난 나의 고향은 영광이라고 스스로 정했다. 강남교당 청년회는 매년 상반기면 봉공활동을 떠난다. 지도교무님의 일손이 모자라고 청년들에게 좋은 봉공의 기회가 될 만한 곳을 찾아 연락해 청년들은 그곳으로 함께 향한다. 주어진 일을 정성껏 해낸 뒤 뿌듯한 마음으로 일상에 돌아오는 시간이다. 지금까지 완도 청해진 다원, 대구 동명훈련원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다녀왔다. 올해에도 5월 초 연휴에 우리 교당 청년회는 영산성지로 향했다. 도착해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최경수 영산상무소장님의 인도로 성지 순례를 하는 시간도 가졌다. 익숙한 듯 하면서도 매번 새롭게 다가오는 길이었다. 둘째 날 아침부터 본격적인 봉공 작업이 시작됐다. 우리는 대각터와 성지 일대를 정리했다. 마지막 날은 비가 내리는 관계로 성지 건물들의 실내 청소를 하고 점심 식사 전 다시 서울로 출발했다. 이처럼 봉공을 위해 전국을 갈 때마다 만난 교무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해주시는 이야기가 있다. 작업하는 동안 내 육근 하나하나를 일심으로 느끼며 집중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교무님들을 보면 그렇게 일하며 살고 계신다. 손끝 하나, 발걸음 하나에도 마음이 실려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 교무님들에게 이 작업은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일상이다. 같은 일이지만 청년들은 멀리까지 와서 그것을 봉공활동이라 부르고 행한다. 그렇다면 우리도 교무님들 같이 일상생활을 봉공활동처럼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닐까. 봉공을 하는데 나이, 성별, 직업, 지역 같은 정해진 조건은 없다. 오히려 그런 조건 환경은 계속 변한다. 그 속에서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것은 결국 서원, 곧 내 마음이다.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해도 시키는 일만 하는 것과 내 마음을 챙기며 공익을 위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오늘도 내 마음을 일상 속에서 얼마나 챙겼는지 하루를 돌아보며 내일은 더 넓은 사람이 되어야지 다짐한다. 점점 봉공의 진짜 의미를 알아가는 것 같다. 내 마음의 고향 길룡리로 떠난 이번 봉공활동도 역시나 가길 참 잘했다.

원불교 신문에 실린 이현성 교도님의 글, 봉공과 일상 사이를 함께 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말이 기억에 남네요. 아, 그런 게 좀 태도에서도 드러날 수가 있고요. 결과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군중의 시간 가족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한 주 잘 채우시길 바랍니다. 자,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페퍼톤스의 노래입니다. 노래는 불빛처럼 달린다.

0: 서울부터 부산까지 곳곳에 생생한 군교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군종 현장 소식. 군종교구의 각 군교단 교무들은 군종교구청에 모여 군종승인 감사기도를 올리고 세계 평화와 조국 통일을 위한 특별 천도제를 진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출가교육자협의회 및 임시교의회를 열어 앞으로의 군교화를 위한 안건을 상정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협의회 후엔 쉼공작소 OT를 통해 장병들에게 올바른 마음의 쉼을 전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원기 111년에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합력했습니다. 또 스승의 날을 맞아 교단의 주법이신 왕산 종보사님과 교정원장님, 스승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보훈 행사를 주최했는데요. 군종교구는 대종사님과 역대 스승님들 그리고 교단의 출제가 교도님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교화로서 보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서 제8회 군종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힐링 한 스푼을 주제로 다양한 군종 콘텐츠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모집 부문은 크게 두 가지로 종교 부문에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권장하는 재미와 감동의 스토리 또는 군생활 가운데 힐링을 얻게 된 군종 활동에 대한 콘텐츠를, 선도 및 교육 부분에는 회복탄력성 강화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보람찬 군생활을 했던 경험, 그리고 전우애와 가족사랑 및 인성을 함양하는 내용을 출품하시면 됩니다. 제출 양식은 3분 이내의 뮤직비디오 또는 5분 이내의 드라마와 A4용지 3장 이내의 체험수기로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장병분들은 오는 6월 10일 수요일까지 국방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접수하시고 빛나는 아이디어를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늘 군종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으로 짙은의 잘 지내자 우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마음의 중심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충성!
1: 마음을 다 보여줬던 너와는 다르게 지난 사랑에 겁을 잔뜩 먹은 나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산종사 이성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심량이 호대하면 모든 경계가 스스로 평온해지나니 이것이 곧 낙원의 길이요 심량이 협소하면 모든 경계가 사면을 위협하나니 이것이 곧 고해의 길이라 고락이 다만 자신의 견지 여하에 있나니라 하시고 지성으로 도덕을 닦으면 탄탄한 앞길이 열리리라 하심이러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응기편 39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는 경타원 박원도 교무의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기분 좋은 12시.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김희연입니다. 주말 기분 좋은 12시는 추억의 90년대 음악부터 2000년대 음악을 논스톱으로 2시간 동안 전해드립니다.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음악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기분 좋은 12시 출발합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2: 나비엔.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4: 다은이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은이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은이 화이트티.
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퓨어.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지도자가 무념의 큰 덕으로 대중을 두루 포섭하는 것이 비하건대 한 몸 가운데 심장이 가슴속 깊이 들어있어 전신을 총섭함과 같다 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60장 법문입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요리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똥 떨어.

0: 단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bienvenue.
1: Listen, listen.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음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로 들을 수 없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저희 WBS 원음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국내 제조사에서 출시된 신규 스마트폰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FM 라디오를 직접 수신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산불을 예방합시다. 봄철 건조기,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산불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므로 산행을 할 때에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물질 반입을 금지하시고 산 속에서는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는 것도 안 됩니다. 또 농촌의 경우 산림에 인접한 논 밭두렁 태우기, 농산 폐기물 소각 등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소방서, 경찰서, 산림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인 산림,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중 가운데 처해 대중의 규칙을 어기는 것은 곧 그 단체를 파괴하는 것이요 대중의 뜻을 무시하는 것은 곧 천의를 어김이 되나니라. 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중 가운데 처해 비록 특별한 선과 특별한 기술은 없다 할지라도 오래 평범을 지키면서 꾸준한 공을 쌓는 사람은 특별한 인물이니 그가 도리어 큰 성공을 보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유훈품 39장과 40장 말씀입니다.
1: 이 법문은 설예원의 12번째 생일을 맞아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의 심신건강과 딸 예원이가 잘 자라서 세상에 보은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원하는 엄마 홍경옥, 이모 홍자의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2: 맑은 소리 밝은 세상 훈훈한 이야기
3: WBS
2: 원음 방송
4: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기분 좋은 12시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야!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2: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2: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4: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5: 요리는 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6: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6: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7: 깨운.

기억 속에서 잊혀진 노래를 다시 발견하면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마음이 들죠. 오늘도 학창시절 친구와 마주친 것처럼 즐거운 추억 떠올리면서 WBS 원음방송 기분 좋은 12시와 행복한 2시간 보내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1: 이제 괜찮니? 너무 힘들었잖아. 우리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로움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고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분 좋은 12시 듣고 계십니다. 기분 좋은 12시 선곡 내용은 WBS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0: 기분 좋은 12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2시간 추억의 음악 들으면서 행복한 기분 만끽하셨나요? 네,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올게요.
1: Nowadays, kids like you don't know what you got. Always looking, can never stick with one thing. There ain't no part-time love.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 교통 질서를 지킵시다. 우리나라 자동차 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9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연간 10조 원에 이를 정도며 보험 사기로 인한 피해액도 2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낮은 시민의식과 법질서 수준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교통질서 지키기,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우리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인명을 구하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교통질서를 지킵시다. 원음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사는 비하건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도 같나니 그 조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치는 같은 바로서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요 생멸이 원래 없는지라 깨친 사람은 이를 변화로 알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를 생사라 하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8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오석빈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가족으로 함께한 세월에 감사하며 새 회상 새 인연으로 다시 오길 기원하는 성영진, 오경화, 오문성, 장세연, 손영의 가족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가수 박상철입니다. 트로트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트로트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신나는 음악 나들이 심쿵 2시 지금 출발합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퓨어.

0: 신앙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나는 트로트와 함께 행복하고 활기찬 시간 보내세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전무 출신 권장 부인들의 침묵 수양 단체로 정토회를 조직하라 하시며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터전이 발라야 만물이 올바른 화육을 얻고 내조와 권장이 튼튼하여야 교단의 일꾼들이 사심 없는 봉공을 하게 되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땅이 그 기운을 바르게 하면 지상의 만물이 다 바른 생성을 얻을 것이요 아내가 그 권장을 바르게 하고 어머니가 그 감화를 바르게 하면 그 남편 그 자녀가 바른 활동과 바른 성장을 얻을 것이니 이것이 곧 교단을 바르고 세계를 바르는 바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륜편 29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에 만나는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로트와 원불교 법문 말씀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장 법문입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마음을 나눕시다. 물질을 나누면 반이 되지만 마음을 나누면 배가 됩니다. 마음에 품은 작은 불씨 하나가 둘이 되고 셋이 되면 세상은 따뜻하게 빛납니다. 이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주는 것,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죠. 마음을 나누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굳은 얼굴을 활짝 펴고 상대방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우리네 사는 세상을 아름답고 넉넉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일, 지금 실천해 보세요.

0: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 인생의 가치가 그 마음이 바르고 바르지 못한 데에 달려 있으며 가정과 사회, 국가 또한 그 지도자들의 마음 여하로 흥망과 성쇠가 좌우되나니 교단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정심에 입각하여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자신들도 신망을 잃지 않을 것이요 대중이 미로에 방황함이 없이 참다운 수행과 공덕을 쌓아서 이 회상이 무궁하게 발전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독편 56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캠프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 3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신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시간 심쿵 2시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3: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0: WS 원음방송 심쿵 2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트로트 신청곡으로 꾸며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에서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채팅으로 신청곡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제가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낮아지고 항상 남을 이기기로만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3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 있는 사람이 강적 만나기 쉽고 재주 있는 사람이 일 그르치기 쉽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8장 법문입니다.

0: 신나는 트로트로 감성 충전, 활력 충전. 성인가요와 본문으로 함께하는 WS 원원 방송 신곡 2시.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5: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일을 먼저 하고 먹기를 뒤에 하는 사람은 군자요. 그 일을 뒤에 하고 먹기를 먼저 하는 사람은 소인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8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 도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그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수 박상철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 잘하는 하루 보내세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하늘 사람을 보았는가? 하늘 사람이 하늘나라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요 저 어린이들이 바로 하늘 사람이니 저들은 마음 가운데 1호의 사심이 없으므로 어머니를 통하여 철록이 나오나니라. 그러나 차차 사심이 생기면 철록도 따라서 그치게 되나니 수도인들도 사심만 없고 보면 한량 없는 철록이 따르지만은 사심이 일어나면 철록길이 따라서 막히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35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나른한 오후를 깨워줄 좋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최신 가요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편하고 즐거운 음악나들이 심쿵내시 지금 시작합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4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만 표준을 삼고 나아가라. 진리는 천하가 부수려 해도 부수지 못할 것이나 진리가 아니면 천하가 도우려 해도 바로 서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장 법문입니다.

지나쳐 간 사랑 빈자리 못 잊어 못 이겨서 만남을 시작해 만나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착해 게다가 침착해 그래서 깔봤던 것 같아 내가 바보였던 것 같아 잘해주기 보단 대접받기를 바랬지 달래주기

0: WBS 원음방송 심쿵 내쉽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지는데요. 2000년대 음악부터 최신 가요 중심으로 듣고 싶은 노래 청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들은 일상의 모든 움직임과 말하는 데 있어 무에 차지하는 도가 있으므로 능히 정할 때 정하고 동할 때 동하며 능히 클 때 크고 작을 때 작으며 능히 밝을 때 밝고 어두울 때 어두우며 능히 살 때 살고 죽을 때 죽어서 오직 모든 사물과 모든 처소에 조금도 법도에 어그러지는 바가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4장 말씀입니다.
8: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4시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문자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이 시간 심쿵 4시입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깨끗해.

0: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시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고 계신가요? 오늘 같은 날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샵 8970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 채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친구 검색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내십니다.
1: 대산 종사 넝쿨 장미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지지대를 세워 올려주라. 심어놓고 가꾸지 않으면 안 되나니 관리를 잘하는 것이 진리를 활용해 쓰는 법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1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진이는 마음에 거짓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참으로 나타나고 성인은 마음에 상극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덕으로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진이는 언제나 마음이 발라서 삿됨이 없고 성인은 언제나 마음이 안원하여 괴로움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8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아버지 열반 이후 여장부로 7남매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오치순 치원 시어머니께 감사드리며 심신의 평안과 건강한 삶을 기원하는 며느리 윤희선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방송 심쿵 4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듣고 싶은 최신 가요를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4시 3부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내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욕이

예민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내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 내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원음 방송 캠페인 가족 간의 대화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사랑은 화분에 심어진 화초와도 같습니다. 작은 화분에 화초를 기르듯 우리 가족들에게도 정성을 다해 사랑을 가꾼다면 행복한 가정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가깝고 허물이 없다 해서 함부로 하거나 또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어느새 가족들 간의 대화도 없어집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많은 가정일수록 사회생활과 아이들의 학교생활도 좋아지는 사랑법. 가족 간의 대화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1: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것을 큰 도라 이르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르나니, 그러므로 우리의 일원 종지와 사은사요 삼악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2장 법문입니다.
2: 이 말씀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사은에 감사하고 보은하며 살아가라고 키워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의 손자녀 일동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아름다운 인생.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추억이 가득 담긴 옛 가요를 들으면서 깊어가는 삶의 낭만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인생. 주말에는 그동안 미처 들려드리지 못했던 곡들을 모으고 모아서 노래로만 가득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겨운 옛 가요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죠. 그럼 출발합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6: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7: 깜빡 말고 쾌팍시부.
6: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7: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6: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8: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바삭해.
11: 맛있는 60개 치킨.
12: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1: 맛있는 60개 치킨.
12: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2: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13: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14: 제초제는 타타타.
15: 한얼 사이언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6: 군복무.

매일 저녁에 만나는 정다운 음악 친구 아름다운 인생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잘못 맺은 너와 나의 사랑을 누구에게 원망하리. 너무나 짧은 해.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영겁을 통하여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서원과 법연이니 서원은 우리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법연은 우리의 서원을 이끌어주며 북돋아 주시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55장 법문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주말 저녁에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경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모겐 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기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한 일이나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고 후세에 이 법통의 길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 중한 일이니 그러하면 그 공덕을 무엇으로도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부처품 18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매일 저녁에 만나는 옛 가요 전문 프로그램.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의 아름다운 인생을 듣고 계십니다.

흘러간 옛 가요와 함께 그 시절 어떤 소중한 추억들이 지금 여러분 곁을 찾아왔을까요? 부디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게 해줄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WBS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1.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4: 오빠, 저 창문 좀 열어줘요.
5: 홍도야, 네가 또 형철의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병이 났느냐. 다 잊어버려라.
4: 오빠,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날 비웃고 천한 기생이라고 욕을 해도 그냥 반반은 그렇지 않았어요.
5: 그런 사람이 왜 부잣집 교수에게 장가를 들었느냐 말이다.
4: 아니에요, 오빠. 세월이 가면 다 아실 거예요. 그이는 꼭 제품에 돌아오실 거예요.

홍도야, 이 불쌍한 것은 오빠야 학비를 대느라고 그 모진 고생을 했지. 응, 홍도야. 이제는 안심해라. 그리고 하루빨리 병이 나아서 새로운 광명의 길을 이 오빠와 같이 걸어가자꾸나. 응, 홍도야.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녁 시간의 동반자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라디오가 없어도 또 이동 중에 각 지역 주파수를 몰라도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죠. 스마트폰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앱을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언제 어디서나 맑고 밝고 훈훈한 우리 WBS 원음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아름다운 인생 오늘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감사하고 보은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부산 경제를 살립시다.
2: 반갑습니다. 부산경제신문사 오다겸 대표입니다. 한태평양의 관문, 부산에서 태평양으로, 유라시아로, 우리나라 무역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동남권 경제. 우리 지역의 상근을 살리고 지원하여 부산경제를 더욱 빛나는 미래로 이끌어 나가도록 합시다. 동남권, 부산경제를 살립시다. 부산은 세계 속의 미래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뛰는 희망의 시작. 부산경제신문이 함께합니다.
1: 이 캠페인은 동남권 경제 대변지 부산경제신문과 함께합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잘 참기가 어렵나니 참고 또 참으면 영단이 모이고 꾸준히 하기가 어렵나니 하고 또 하면 마음에 힘이 쌓여 모든 일에 자제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46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군종의 시간.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내일이면 5월 한 달도 이제 끝이 나는데요.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바빴다면 그만큼 부지런히 하루하루를 채웠다는 뜻이겠죠.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한 달을 준비하는 재정비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5월 30일 군종의 시간 첫 곡입니다. 데이식스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5월 30일 곤종의 시간 오늘 첫 곡으로 데이식스의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보내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미수입니다. 여러모로 참 바쁘게 지나갔던 한 달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핑계로 놓친 건 없는지 오늘은 좀 천천히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은 5월 한 달 또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가오는 6월을 준비해보는 시간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군종의 시간 함께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원불교 군종교구와 전국 각 군교당의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 지금 군종은 듣는 것만으로도 흥이 넘치는 군종의 미니콘서트 준비하고 있고요. 훈훈한 마음공부 이야기를 만나보는 마음일지에 이어서 생생한 군교화 뉴스를 전하는 군종 현장 소식까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군중의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요. 상무대 교당에 계신 이세진 교무님 만나볼게요. 데이브레이크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이어서 박혜원의 노래입니다. 오늘도 응원할게. 두 곡 듣고 옵니다.

0: 지금 군종은 우리 군종교구의 교무님 목소리로 군교단과 군교구의 소식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상무대 교당에 계신 이세진 교무님 만나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상무대 교당에서 군 교화하고 있는 이세진 교무입니다.
0: 네, 교무님.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1: 네, 잘 지냈습니다. 이제 여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0: 네, 올 여름도 또 역대급 더위라는 말이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교무님께서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상무대 교당의 소식들 들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1: 상무대에서는 한 달간 솔선여론 실천대회를 열었습니다. 장병들이 솔선여론 16가지 조목 중에서 실천하고 싶은 한 가지 조목을 선택하면 그 법문이 새겨져 있는 책갈피를 선물해서 법문에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한 달 동안 설교도 솔선여론으로 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아무래도 군 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경계들이 생기는데 그 순간 대종사님의 법문 말씀이 생각나서 경계를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순간을 경험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장병분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1: 네, 대회가 끝나고 한 달 후에 서로 실천한 감상을 나누었는데요. 한 장병은 9번 조목인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필 것이오라는 법문을 실천했는데요. 남을 원망하고 남 탓하는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다면서 실천 대회를 계기로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감상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0: 네,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은데 장병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경험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또 다른 공무 모임을 진행하고 계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상무대에는 종교활동 시간에만 지원해주는 군종 지원병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의 군종병은 군대에서 처음 원불교를 만난 친구들인데요. 보통 예외 전후로 해서 교당 청소와 간식 분배 등을 도와주면서 교당에 큰 힘이 되는 친구들입니다. 저는 군종병 두 명과 함께 예외 후에 정전 공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원불교 군종병이면 원불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부대에서 원불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에게 원불교 군종병으로서 바른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정전 첫 페이지부터 한 장씩 함께 공부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아, 이렇게 새롭게 공부하시다 보면은 모임 통해서 굉장히 또 큰 보람도 느끼시겠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군종병 한 명이 전역하고 새로운 군종병이 뽑혔는데요. 기존에 함께 공부했던 군종병에게 제가 개교의 동기를 새로운 군종병에게 이야기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설명했던 것을 다 기억하고 정말 세세하게 잘 설명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뿌듯했습니다. 부대에서 원불교에 대해 물어보는 장병들에게 자신 있게 원불교를 소개한다는

0: 교육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시간에 자살 예방 교육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부대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며 많은 장병들과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군 교화의 폭이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군부대에서 저희 활동이 원불교 종교 행사에만 그치면 아무래도 많은 장병들을 만나는 데 제한적이고 소수의 특정인원만 교류하게 되는데요. 자살 예방 교육을 통해 많은 장병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 장병들에게 종교의 우를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생명 존중을 알릴 수 있음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1: 네, 우리 장병 여러분들이 생명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원불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상무대 교당의 다양한 소식들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이세진 교무님께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으신 법문 말씀 듣겠습니다.
0: 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군종 교무회기 6번인데요. 이론의 진리보다 더 큰 진리가 없고 이론의 교법보다 더 확실한 교법이 없고 이런 해상이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없다. 이 말씀을 되새기며 군 교화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1: 네, 상무대 교당의 군 교화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교무님의 신청곡으로 끝인사 드릴게요. 교무님 한 곡 골라주실까요?
0: 네, 원불교가 군 장병들과 기쁨과 슬픔, 아름다운 마음들을 함께 나누며 늘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악동 뮤지션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신청합니다.
1: 네, 노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상무대 교당의 생생한 소식들 기대하고 있을게요. 교무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상무대 교당에 계신 이세진 교무님과 함께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군종의 시간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드는 샵8970번,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원음방송 라디오, 영어로 WBS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에 1대1 참여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원음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군종의 시간 청취자 게시판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기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남겨주시면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WBS 원음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FM 104.9, 대구 경북은 FM 98.3, 광주 전남 FM 107.9, 전북 충남 FM 97.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도 원음방송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신 다음 무료로 다운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 어디서나 편한 방법으로 함께해 주세요. 자,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경서혜지입니다. 비행소녀.

군종의 미니 콘서트. 우리는 지금 당장 콘서트장에 갈 수는 없습니다. 아이돌 가수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아낌없이 즐길 수는 있죠. 흥나고 신나는 군종의 미니 콘서트. 지금 바로 즐겨볼게요. 아이들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클락션.

군 장병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기는 군종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훈련 일지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훈훈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마음 일지.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이현성 교도님의 글, 본공과 일상 사이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2015년 원기 100년 3월 아버지 손에 이끌려 처음 교당에 나갔다. 그리고 그해 여름 학생의 훈련으로 찾은 원불교 영사성지는 나에게 원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알려준 곳이다. 이후로도 영산성지에 갈 때마다 마음은 늘 편안하고 따뜻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태어난 곳은 서울이지만 현성을 본명으로 받아 새로 태어난 나의 고향은 영광이라고 스스로 정했다. 강남교당 청년회는 매년 상반기면 봉공활동을 떠난다. 지도교무님의 일손이 모자라고 청년들에게 좋은 봉공의 기회가 될 만한 곳을 찾아 연락해 청년들은 그곳으로 함께 향한다. 주어진 일을 정성껏 해낸 뒤 뿌듯한 마음으로 일상에 돌아오는 시간이다. 지금까지 완도 청해진 다원, 대구 동명훈련원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다녀왔다. 올해에도 5월 초 연휴에 우리 교당 청년회는 영산성지로 향했다. 도착해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최경수 영산상무소장님의 인도로 성지 순례를 하는 시간도 가졌다. 익숙한 듯 하면서도 매번 새롭게 다가오는 길이었다. 둘째 날 아침부터 본격적인 봉공작업이 시작됐다. 우리는 대각터와 성지 일대를 정리했다. 마지막 날은 비가 내리는 관계로 성지 건물들의 실내 청소를 하고 점심 식사 전 다시 서울로 출발했다. 이처럼 봉공을 위해 전국을 갈 때마다 만난 교무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해주시는 이야기가 있다. 작업하는 동안 내 육근 하나하나를 일심으로 느끼며 집중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교무님들을 보면 그렇게 일하며 살고 계신다. 손끝 하나, 발걸음 하나에도 마음이 실려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 교무님들에게 이 작업은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일상이다. 같은 일이지만 청년들은 멀리까지 와서 그것을 봉공활동이라 부르고 행한다. 그렇다면 우리도 교무님들 같이 일상생활을 봉공활동처럼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닐까. 봉공을 하는데 나이, 성별, 직업, 지역 같은 정해진 조건은 없다. 오히려 그런 조건 환경은 계속 변한다. 그 속에서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것은 결국 서원, 곧 내 마음이다.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해도 시키는 일만 하는 것과 내 마음을 챙기며 공익을 위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오늘도 내 마음을 일상 속에서 얼마나 챙겼는지 하루를 돌아보며 내일은 더 넓은 사람이 되어야지 다짐한다. 점점 봉공의 진짜 의미를 알아가는 것 같다. 내 마음의 고향 길룡리로 떠난 이번 봉공활동도 역시나 가길 참 잘했다.

원불교 신문에 실린 이현성 교도님의 글, 봉공과 일상 사이를 함께 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말이 기억에 남네요. 아, 그런 게 좀 태도에서도 드러날 수가 있고요. 결과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군중의 시간 가족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한 주 잘 채우시길 바랍니다. 자,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페퍼톤스의 노래입니다. 노래는 불빛처럼 달린다.

0: 서울부터 부산까지 곳곳에 생생한 군교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군종 현장 소식. 군종교구의 각 군교단 교무들은 군종교구청에 모여 군종승인 감사기도를 올리고 세계 평화와 조국 통일을 위한 특별 천도제를 진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출가 교역자 협의회 및 임시 교의회를 열어 앞으로의 군 교화를 위한 안건을 상정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협의회 후엔 쉼 공작소 OT를 통해 장병들에게 올바른 마음의 쉼을 전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원기 111년에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합력했습니다. 또 스승의 날을 맞아 교단의 주법이신 왕산 종보사님과 교정원장님, 스승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보훈 행사를 주최했는데요. 군종교구는 대종사님과 역대 스승님들 그리고 교단의 출제가 교도님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교화로서 보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서 제8회 군종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힐링 한 스푼을 주제로 다양한 군종 콘텐츠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모집 부문은 크게 두 가지로 종교 부문에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권장하는 재미와 감동의 스토리 또는 군생활 가운데 힐링을 얻게 된 군종 활동에 대한 콘텐츠를, 선도 및 교육 부분에는 회복 탄력성 강화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보람찬 군생활을 했던 경험, 그리고 전우애와 가족사랑 및 인성을 함양하는 내용을 출품하시면 됩니다. 제출 양식은 3분 이내의 뮤직비디오 또는 5분 이내의 드라마와 A4용지 3장 이내의 체험 수기로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장병분들은 오는 6월 10일 수요일까지 국방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접수하시고 빛나는 아이디어를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늘 군종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으로 짙은의 잘 지내자 우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마음의 중심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충성!
1: 마음을 다 보여줬던 너와는 다르게 지난 사랑에 겁을 잔뜩 먹은 나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암컷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지금 방송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에 뿌리를 박고 삶으로 마음 한번 가지고 몸 한번 행동하고 말 한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말씀입니다.
8: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퓨어

0: 배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나니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고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3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일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오.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선원 해제식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르 천지에는 동남과 서북의 바람이 있고 세상에는 도덕과 법률의 바람이 있나니 도덕은 곧 동남풍이요 법률은 곧 서북풍이라 이 두 바람이 한 가지 세상을 다스리는 강령이 되는 바 서북풍은 상벌을 주지하는 법률가에서 담당하였거니와 동남풍은 교화를 주지하는 도가에서 직접 담당하였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동남풍 불리는 법을 잘 배워서 천지에 상생상화하는 도를 널리 실행해야 할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하나의 진리와 삼독윤리가 바탕이 되어 세계 평화가 이룩되기를 염원하는 남서울교당 승상 김창규 교도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염주를 굴리는 것은 염주를 세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 본심을 회복하는데 그 뜻이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적공편 59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앞으로 밝은 세상에서는 위에서 지도자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추천을 받은 자가 서로 양보를 하다가 부득이 공심으로 맡게 된다고 하셨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정교편 8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신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한 제자 어린아이에게 경박한 말을 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달라도 저편을 중하게 알고 위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않으니 어찌 어린 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0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광 메디컬 센터 1층 삼정약국 조수영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조견은 결국 비단 행세를 못하나니 외식에 힘쓰지 말고 오직 실을 기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9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만 표준을 삼고 나아가라. 진리는 천하가 부수려 해도 부수지 못할 것이나 진리가 아니면 천하가 도우려 해도 바로 서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허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음부경에 이르기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 하였나니 생사라 하는 것은 마치 사시가 순환하는 것과도 같고 주야가 반복되는 것과도 같아서 이것이 곧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법칙이요 천지를 순환하게 하는 진리라. 불보살들은 이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자유하시며 범부 중생은 그 거래에 매하고 부자연 것이 다를 뿐이요 육신의 생사는 불보살이나 범부 중생이 다 같은 것이니 그대들은 또한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며 각자 자신이 생사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유할 실력을 얻기에 노력하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앞으로 밝은 세상에서는 위에서 지도자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추천을 받은 자가 서로 양보를 하다가 부득이 공심으로 맡게 된다고 하셨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정교편 8장 본문입니다.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16장 법문입니다.

0: WBS.
1: WBS.
2: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합니다. 잠시의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소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유형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가스와 유류,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빈번합니다.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선은 콘센트로 완벽하게 꼽고 문어발식 배선은 하지 않으며 전기기구를 구입할 때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담요와 전열기구를 수시로 점검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LPG 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정기적으로 배관과 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가스불을 켜기 전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 가스 사용 뒤에는 코크와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한 뒤 반드시 비상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 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땐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며 주변 불시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선 논밭 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비롯해 화기 취급을 해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화재 안전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엔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산이 많이 있으나 그 가운데 가장 크고 깊고 나무가 많은 산에 수많은 짐승이 의지하고 살며 크고 작은 냇물이 곳곳마다 흐르나 그 가운데 가장 넓고 깊은 바다에 수많은 고기가 의지하여 사는 것 같이 여러 사람들이 다 각각 세상을 지도한다고 하나 그 가운데 가장 덕이 많고 자비가 너른 인물이라야 수많은 중생이 몸과 마음을 의지하여 다 같이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형상 있는 창고만 채우려 힘쓰지 말고 형상 없는 진리 세계의 창고를 채우는 데 힘쓰라. 수도인이 세속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마음을 집착하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 내세에 그 사사로운 욕심을 잃을 수는 있으나 수양이 어두워져서 잘못하면 타락하기 쉽나니.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지도하는 이가 자기의 성질대로 사람을 굽히려 하면 되지 않나니 먼저 그 사람의 근기나 성질을 살피고 소질과 소원을 잘 알아서 서서히 순리로 지도하여야 교화가 잘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27장 법문입니다.

0: 감사합니다.
1: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처를 숭배하는 것도 한갓 국한된 불상에만 귀하지 않고 우주 만물 허공 법계를 다 부처로 알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일과 공부가 따로 있지 아니하고 세상 일을 잘하면 그것이 곧 불법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요 불법 공부를 잘하면 세상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서품 15장 말씀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더블유비에스 원음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의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저 하늘은 무형한 공기와 공기의 결합이요. 이 지구는 작은 먼지와 먼지의 결합이며, 한 방울 두 방울의 물이 대해 장강을 이루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세계의 인류를 이루었으며, 억만 거액도 한 푼 두 푼이 그 근본이요.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이는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감사 생활만 하는 사람은 늘 사은의 도움을 받게 되고 원망 생활만 하는 사람은 늘 미물에게서도 해독을 받으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59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대정경 요훈품 3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대종사 수승 화강드는 이치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번거한 생각을 이뤄내어 기운이 오르면 머리가 덥고 정신이 탁하여 지내기 마르는 것은 불기운이 오르고 물기운이 내리는 연고이요, 만일 생각이 잔자고 기운이 평순하면 머리가 서늘하고 정신이 명랑하여 맑은 침이 입속에 도나니, 이는 물기운이 오르고 불기운이 내리는 연고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15장 말씀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홍수에 대비합시다. 홍수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 물에서 멀리 떨어집시다. 기름이나 더러운 물로 오염됐을 경우가 많습니다. 흐르는 물에서는 약 15cm 깊이의 물에도 휩쓸러 갈 수 있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지역은 도로가 약해져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난 발생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었을 때는 비누를 이용해 깨끗이 씻읍시다. 집에 도착한 후에는 들어가지 말고 붕괴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합시다. 가스, 전기 차단기가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용합시다. 집안에 진입하면 가스가 새어서 축적돼 있을 수 있으므로 성냥불이나 라이터불을 사용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합시다. 침투된 오염물에 의해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를 먹거나 요리 재료로 사용하지 맙시다.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여부를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니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도 먼저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가르치는 데에도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심나게 하는 것이 첫째 가는 공덕이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도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라도 미워하고 욕하지 말라. 천지는 기운이 서로 통하고 있는지라 그 사람 모르게 미워하고 욕 한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극의 씨가 묻히고 그 사람 모르게 좋게 여기고 칭찬 한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생의 씨가 묻히었다가 결국 그 연을 만나면 상생의 씨는 좋은 과를 맺고 상극의 씨는 나쁜 과를 맺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5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남에게 은의로 준 것은 은의로 받게 되고 악의로 빼앗은 것은 악의로 빼앗기되 상대편의 진강급 여하를 따라서 그 보응이 몇만 배 더할 수도 있고 몇만 분으로 줄어질 수도 있으나 아주 없게 되지는 아니하며 또는 혹 상대자가 직접 보복을 아니할지라도 자연히 돌아오는 죄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남이 지은 죄복을 제가 대신 받아올 수도 없고 제가 지은 죄복을 남이 대신 받아갈 수도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7장 법문입니다.

부부의 돈은 첫째 화합이니 부부가 서로 경애하고 허물을 서로 용서하며 사업을 서로 도와서 끝까지 알뜰한 벗이 되고 동지가 될 것이요. 둘째는 신의니 부부가 서로 그 정조를 존중히 하고 방탕하는 등의 폐단을 없도록 하며 세상에 드러난 큰 죄가 아니고는 어떠한 과실이라도 관용하고 끝까지 고락을 함께 할 것이요. 셋째는 근실이니 부부가 서로 자립하는 정신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생활해 넉넉한 가정을 이루며 인륜에 관한 모든 의무를 평등하게 지켜나갈 것이요. 넷째는 공익이니 부부가 합심해 국가나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서로 충실히 이행하며 사선사업이나 교화, 교육사업 등에 힘 닿는 대로 협력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세전 부부의 도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방송하는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WBS 부산 원음방송은 호출부호 HLQJ, 주파수 FM 104.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부산 원음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 원음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창승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부산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풀내음이 유독 짙은 5월의 끝날입니다.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묵은 고민들도 싱그러운 바람에 씻겨가는 듯하네요. 봄과 여름 사이 그 어디쯤에 머무는 날, 한결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계절의 변화를 체감해도 좋겠습니다.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처음으로 좌선을 하면 얼굴과 몸이 개미 기어다니는 것처럼 가려워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혈맥이 관통되는 증거로 긁거나 만지지 않습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두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세존이 탄생하사 천상천하에 유아 독존이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어버를 봉독해드립니다. 한우란 한이치의 법문과 일화 마음공부 12절입니다. 덕자를 큰 덕이라 하였으니 무슨 뜻인가? 이 덕은 개인주의나 가족주의를 떠나 일체 생명을 한 몸으로 알고 포용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이목구비와 수족은 다 각각 재주가 있어서 활동하나 몸에 의지해야 사는 것이요. 서로 이 가운데 하나 둘이 없어져도 살 수 있으나 몸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이목구비는 재주와 같고 몸은 덕과 같은 것이니 이 말을 두고두고 명심하여 큰 덕을 갖춘 인물이 되라.

개인주의나 가족주의를 떠나 일체 생명을 한 몸으로 알고 포용하는 덕. 그러한 큰 덕을 갖추려고 노력할 때 스승님 말씀을 그대로 체화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데이비드 달링 찰로

법신불 사은이시여, 새로운 희망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5월은 감사와 보은의 달입니다. 가정에서는 만사만리의 근본이 되는 이 몸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해온 부부간의 고마움을 전하는 보은의 달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회와 교당에서는 나를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스승님 은혜에 감사하고 보은하는 한 달이 되도록 노력하겠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신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질 문명은 주로 육진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바로 현상에 나타나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있으며 도덕 문명은 원래 형상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더디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없나니 재생 의세하는 위대한 힘이 어찌 물질 문명에 비할 것이며 그 광명이 어찌 한 세상에 그치고 말 것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김민성 교무입니다. 지금부터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전에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전에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반야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보살 행심

0: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1: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교단 제4대를 맞이하여 교훈이 길이 융창하옵고 저희 모두 개벽 성자로 거듭나서 교단의 대의를 살려내고 대종사님의 일대 경륜인 재생의세를 실현하는 주인들이 되기를 염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추모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스승님의 은혜를 더욱 깊게 생각하게 되옵나이다. 스승님이 아니시면 어둠에 헤매던 저희들이 어찌 영원한 생이 있음을 알았으며, 어리석은 중생으로서 어찌 죄복의 근원을 알 수 있었으며, 어찌 성불 재중의 서원을 세울 수 있었사오니까. 오늘 원음방송 TV 예회를 통하여 스승님의 은혜와 스승님께서 밝혀주신 법의 가치와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아 마음에 참된 양식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원음방송 TV 예회에 함께한 저희 모두 참된 마음의 양식을 얻어 항상 심신간 무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하고 수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진리 앞에 겸허한 마음과 경외심을 갖는 공부인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28장 전서 962쪽에서 963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8. 말씀하시기를 회룡고조라는 말이 있나니 이는 산에 지맥이 뻗어 내려오다가 그 본산을 돌아다 보는 형국을 이름이라. 무정한 산맥도 그 근본을 잊지 아니하고 돌아다 보므로 그 지기가 매양 승하다 하나니라. 돌이켜 살펴보면 우주만유는 허공의 근본에 있고 모든 유정은 각기 마음의 근본에 있고 모든 인류는 각기 조상의 근본에 있고 여러 단체는 그 단체의 창도자와 선진자들과 그 단체를 총괄하는 중앙의 근본에 있나니 우리 회상도 대종사를 비롯하여 여러 선진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이루어졌고 각 지방과 각 기관은 중앙을 인하여 건립되어 있으므로 우리들은 항상 대종사와 선진 여러분의 노고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와 경모의 뜻을 길이 가져야 할 것이며 또한 각 지방과 기관은 그 근본이 되는 중앙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받들고 협조하는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니라.

0: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개조하겠습니다.
1: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0: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전산 박덕희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6.1 대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6.1 대제는 매년 6월 1일에 소태산 대종사를 비롯하여 역대 재벌 재성 및 부모 선조 일체 생령들을 추모하는 향례입니다. 특히 6.1 대제는 소태산 대종사의 열반을 기념하는 제례가 중심이 됩니다. 오늘 설교는 소태산 대종사님을 추모하면서 대종경 부처품 11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랫동안 그대들을 가르쳐 왔으나 마음에 유감되는 바 셋이 있으니 그 하나는 입으로는 현명한 진리를 말하나 그 행실과 증득한 것이 진경에 이른 사람이 귀하며 둘은 육안으로는 보나 심안으로 보는 사람이 귀함이며 셋은 화신불은 보았으나 법신불을 확실히 본 사람이 귀함이니라. 유감이란 단어는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있는 느낌을 말합니다. 섭섭하다, 불만스럽다, 이런 느낌보다 저는 안타깝다, 걱정된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가르쳐 왔으나 마음에 유감되는 바가 있다고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가르치는 사람의 양에 안 차는 거죠.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잘 따라오지 못하니 걱정되고 안타까운 심정을 유감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직접 가르친 제자 중에도 그런 유감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유감은 그 당시의 제자들만이 아니겠죠. 지금 이 공부를 하는 우리에게도 직접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종사님의 마음에 유감되는 바첫 번째는 입으로는 현명한 진리를 말하나 그 행실과 증득한 것이 진경에 이른 사람이 귀함이요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현묘한 세계입니다. 현묘는 한자로 건물현 묘할 묘이고 국어사전에서는 이치나 기의 경지가 헤아릴 수 없이 미묘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묘라는 단어는 알듯 말듯한 신비로움,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경지를 나타낼 때 쓰입니다. 진리가 현묘하다는 것은 진리의 깊이가 지극히 묘하여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지를 말할 때 현묘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론상 소문 첫머리는 이론은 언어 도단의 입정처라고 했죠. 이론의 진리는 말과 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를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라고도 합니다. 모든 것이 텅빈 자리. 그러면서도 그 빈자리에서 온갖 묘유 조화가 나오는 자리. 이 자리를 현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자께서는 진리를 현지우연이라고 했는데요. 검고 또 검다는 뜻입니다. 검을 현자는 색깔로 검정, 블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윽함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일찍이 신라의 최치원은 란랑피서의 이를 아득하고 묘한 도리, 현묘지도라고 말했습니다. 진리 자체가 이렇게 현묘한데 입으로 그 현묘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진리를 알고 입으로 말하는 것, 또 하나는 깨치지 못하고 지식으로 알고 입으로 떠들어대는 것이죠. 세상 사람 중에는 입만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입과 귀는 부처가 다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행실과 증득한 것이 진경, 참다운 경지에 이르러야 하지요. 행실과 증득은 말만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안, 이, 비, 설, 신의 육근을 작용할 때 진리 그대로 행을 해야 참으로 깨달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종사님 당대 때도 그런 제자들이 있었나 봐요. 말과 글은 청산유수입니다. 그런데 행동은 말과 글에 못 미치죠. 그것도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말과 글은 어둠에도 오히려 행실이 진실하고 바르면 그 사람이 진정한 대종사님의 제자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열반을 1년 앞두시고 가장 심혈을 기울인 일이 정전의 편찬 작업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그 내용을 감정하셨는데 일설에 의하면 그 다음날 아침이면 책상 위에 지우개 똥이 가득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대종경 부초품 3장에 정전 편찬에 대한 대종사님의 법문이 실려 있는데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일생 포부와 경륜이 그 대요는 이 한 권에 거의 표현되어 있나니 삼가 받아가져서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이 법이 후세 만대의 길이 전하게 하라.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라. 말로도 배워야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단상에서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이 부족의 말씀이 제 가슴을 뜨끔하게 합니다. 입으로는 이론상 진리를 말하고 글로는 뭔가 깨친 듯 미사여구를 써서 표현합니다. 하지만 정작 실천이 따르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볼 때 죄송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종사님의 마음에 유감되는 바 두 번째는 육안으로는 보나 심안으로 보는 사람이 귀함이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눈이 있어서 세상을 보죠. 눈이 없으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나이가 드니까 보는 것이 흐릿흐릿해집니다.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안경을 썼는데도 글씨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보았지만 금방 잊어버리고요. 보았지만 착각해서 틀리게 본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대상을 보았는데 보는 사람의 관점, 시각에 따라 달리 보죠. 코끼리를 보는데 어떤 사람은 다리만 보고, 어떤 사람은 코만 보고, 어떤 사람은 꼬리만 봅니다. 코끼리 전체를 보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안은 많은 오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육안이 아닌 심안으로 보라고 하십니다. 심안, 마음의 눈. 우리 교도님들은 심안이 있습니까? 심안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생겼고 심안은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육안은 내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지만 심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진리, 보이지 않는 나의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을 보는 눈이 심안입니다. 상대방이 짜증이 나 보여요. 저 사람이 짜증이 났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말투와 얼굴을 보면 대강 알 수 있죠. 그런데 제대로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심안으로 본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심안은 밝은 지혜의 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천수천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통스러운 중생들을 자비로 어루만지기 위해서는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눈 하나로는 하나만 볼 수 있지만 천 개의 눈으로는 천 개를 볼 수 있습니다. 심안으로 본다는 것은 천 개의 눈으로 본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의 눈이지만 천 개까지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심안입니다. 그래서 보는 족족 진리 그대로 여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은 심안으로 세상을 보셨습니다. 심안의 다른 이름은 애지력 해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래를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입니다. 대종경 전망품을 보면 소태산 대종사님의 해안을 감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앞으로 오는 세상을 명확히 전망하십니다. 미래 세상을 다녀오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큰 기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전망품 23장에서 장차 이 나라가 정신의 지도국이 될 것이라고 하셨고 지금 이 나라는 점진적으로 어변 성령이 되어가고 있나니라고 전망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여 년 전 이 나라는 장차 용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상황에서 국권을 빼앗겼고 우리의 말과 글, 문화까지도 사라질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런 힘없고 가난한 나라가 장차 어변 성룡이 된다고요? 감히 상상할 수 없었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소태산 대종사님의 전망이 헛된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K-POP, K-영화, K-드라마, K-푸드, 한국의 문화가 세계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죠. 저는 여기에 하나 더해서 K-종교를 생각해 봅니다. 원불교야말로 K-종교의 대표 브랜드죠. 한국에서 발생한 종교가 지금 세계 종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정신개벽의 선언은 인류에게 새로운 정신문명의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정신개벽을 주도하는 원불교야말로 K종교로서 앞으로 세상이 주목할 새로운 종교로 크게 드러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전망하신 미래 원불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론의 진리를 깨달아 밝은 지혜를 얻게 되면 심안을 갖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도 능히 볼 수 있고 상대방의 속마음도 능히 읽을 수 있고 모든 사물과 일에 대해 더 멀리 더 넓게 보는 심안이 크게 열린 공부인이 되기를 염원드립니다. 대종사님의 마음에 유감되는 바 세 번째는 화신불은 보았으나 법신불을 확실히 본 사람이 기암이니라 하셨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당신의 열반기를

짐작도 못했습니다. 항상 곁에 계실 걸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원래 이 조목은 솔성요런 3조였습니다. 그런데 1조로 옮깁니다. 왜 옮겼을까요? 앞으로 나를 믿지 말고 나의 법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화신불이 아닌 법신불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943년 6월 1일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십니다. 제자들은 천봉지통,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에 빠집니다. 열반 소식이 총부에 전해지자 남녀노소 모든 제자는 통곡했다고 합니다. 반면 일부 제자들은 불법 연구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대종사님이 계시지 않는 불법 연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고, 너무 허망하게 돌아가신 대종사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제자들이 회상을 떠난 겁니다. 화신불을 보았으나 법신불을 확실히 본 사람이 귀함이니라. 대종사님의 육신의 모습은 화신불입니까? 법신불입니까? 화신불이죠. 대웅전에 모셔진 석가모니 부처님의 등상불은 화신불의 모습입니까? 법신불의 모습입니까? 화신불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법신불은 무엇일까요? 소태산 대종사님과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 법이 바로 법신불이죠. 화신불은 생사가 있지만 법신불은 생사가 없습니다. 법신불,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것은 화신불이 아닌 법신불이죠. 우리는 대개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외모, 학력, 그 사람이 사는 집, 자동차,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 화신불과 같은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법신불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진면목,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 겉이 아닌 속에 지닌 그 사람의 참된 인격, 다시 말하면 수양의 힘, 연구의 힘, 취소의 힘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면목, 법신불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법신을 보아야 합니다. 법신을 본다는 것은 부처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이 바로 법신이고, 일체 중생의 본성으로서의 법신을 보아야 합니다. 화신불은 변하지만 법신불은 변함이 없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성안을 뵈면 자비 원만하신 모습이죠. 둥글둥글 일원상 얼굴입니다. 정산 종사님은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찬송을 받습니다. 깊은 수양과 도력을 갖추게 되면 그 모습이 얼굴과 몸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화신불을 통해 우리는 직접 많은 감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신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법신불입니다. 법신불은 부처님의 법이고 마음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색으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열애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이라 열애를 능히 보지 못하리라. 화신불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실행의 표준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화신불에게만 매달리면 법신불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일원상 넘어 참 일원을 발견해야 하듯이 화신불을 넘어 법신불을 볼 수 있는 우리 공부인 되기를 염원 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랫동안 그대들을

가르쳐 왔으나 마음에 유감되는 바 셋이 있으니 그 하나는 입으로는 현명한 진리를 말하나 그 행실과 증득한 것이 진경에 이른 사람이 귀함이요. 둘은 육안으로는 보나 심안으로 보는 사람이 귀함이며 셋은 화신부는 보았으나 법신부를 확실히 본 사람이 귀함이니라. 귀하다는 것은 그런 제자들을 찾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대종사님께서 귀 여긴 사람은 입으로 현묘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행실과 증득한 것이 진경에 이른 사람입니다. 대종사님께서 귀 여긴 사람은 육안이 아닌 심안으로 잘 보는 사람입니다. 대종사님께서 귀 여긴 사람은 화신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신불을 확실히 본 사람입니다. 부촉의 말씀, 간절히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애타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6.1 대제를 맞이해서 소태산 대종사님의 부촉의 말씀, 스승님들의 부촉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실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은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녀가 아무리 효도한다 하여도 부모가 그 자녀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렵고 제자가 아무리 정성스럽다 하여도 스승이 그 제자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려우리니 만일 제자가 스승 신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스승이 제자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의 반만 되어도 가히 그 법이 건네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교리 공부방. 반갑습니다. 주말 오전 원불교 교리에 대해 배워보는 교리 공부방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은 독일 교화 현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질문하고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해견으로 원불교 교리를 연마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5: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6: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인사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독일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전 지구에서 베토벤 음악은 단 1초도 끝나지 않고 24시간 계속 전 지구 어디서인가 어느 누구에선가 베토벤 음악을 틀고 있다. 아, 그 얘기를 해요. 아, 베토벤 음악이 한 번도 쉬지 않고 전 세계에 늘 울려 퍼지듯이 일원상 서문 독경 소리도 머지않아 전 세계에 어디서든 일원상 서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2: 고마워요.
1: 오늘은 그 저번 주에 이어서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야. 유상으로 보면 상주 분별로 여여자하나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 성주 계공의 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 앞에 이제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야. 그러니까 유상과 무상에 대한. 그 능이성 무상과 능이성 유상을 조금 새겨둘 필요도 있고요.
2: 아, 그러죠.
1: 네네네.
2: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고 하야 이 대문.
1: 네네네. 그래.
2: 이 간단하고 쉽고
1: 네.
2: 명확한 이 용어가 원불교 교의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1: 네네.
2: 또 원불교가 새로 창교된
1: 네.
2: 소태산 부처님 본의가 이 간단한 말씀 속에서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1: 아, 네네. 이
2: 보통 말이 아니에요.
1: 네네.
2: 능이라는 말은
1: 그렇죠. 네.
2: 이 세상은 음과 양의 상대성 원리의 순환에 의해서 창조되고 순환되는 건데
1: 예.
2: 그 어느 한편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장 중도적 입장에서 그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창조되고 소멸되고 되어가는
1: 네.
2: 이 우주를 능이 생성하고 능이 소멸해가는 그 가장 중간자
1: 네.
2: 그거를 능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1: 아, 예, 능. 예, 예.
2: 그리고 우리가 법이 등급에서도 열의 위에 오르면은
1: 네.
2: 만능을 겸비한다 그랬거든요.
1: 예,
2: 만능을 네. 겸비한다.
1: 네, 네.
2: 능이 성유상하고 이 우주를 보는 견해는 아주 많아요.
1: 네.
2: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주를 보거든요.
1: 네.
2: 그 가운데 가장 인상적으로 남고 대표적인 것이 창조적 세계.
1: 예.
2: 이 우주는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예. 어느 시점에 교멸된다 하는 창조설. 그러죠?
1: 네네네.
2: 또 하나는 무시무종. 그러지 아니하다. 시작이 없는 가운데 시작되어서 종말이 없는 가운데 연속성이다.
1: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2: 무의와 자연적으로 네. 무시무종의 우주다. 이렇게 보는 그,
1: 네, 그
2: 진화설.
1: 네네.
2: 창조설과 진화설이 막대응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견해냐.
1: 예.
2: 그것이에요. 이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에서 그것이 딱 판결이 나요.
1: 네.
2: 그 판결이 옛날 종교에서는 창조설에 치우친 종교도 있고
1: 예.
2: 있었는데 또 무의 자연설에 치우친 종교도 있고
1: 네.
2: 있었는데 그러한 그 옛날 성현들의 말씀 세계관 우주관을
1: 네.
2: 이 가장 쉽고 간명한 말씀 하나로 딱 귀를 치셨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오늘 그 조사님께서 물으신
1: 네.
2: 능이성 유상하고
1: 네,
2: 능이성
1: 네.
2: 무상하고 이것을
1: 예.
2: 가볍게 알지 말고
1: 그렇죠.
2: 잘 해석해 넘겨야
1: 예.
2: 우리가 이론상 서원문을 해석하는 본의가 여기 있을 것이다. 그리 생각을 해요.
1: 아, 네. 네, 네.
2: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를 볼 때 창조설과 진화설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은 우주를 볼 때 유정과 무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거든요.
1: 네.
2: 불가에서는 오득한 식구를 지을 때
1: 네.
2: 유정무정.
1: 예, 유정무정.
2: 유정무정을 가지고 많이 오도성을 지어요.
1: 예.
2: 왜냐하면, 이 우주는 거의 무정물이거든요.
1: 그렇죠.
2: 응? 네. 하늘의 별들, 허공, 땅, 이런 것들이 육도 진간급을 안 치잖아요. 그러잖아요? 진간급이 네. 없어요.
1: 네.
2: 밝아지다, 어두워지다 하는 진급은 있지만은, 육도 진간급은 않거든요.
1: 네.
2: 진급과 간급은 있어요. 그러나, 육도 진급은 없거든. 진간급은 없다, 이 말씀이죠. 그건 왜냐하면은, 유정의 세계에 육도 진간급이 있다, 이 말씀이죠.
1: 네.
2: 우리가 그 도덕을 개창하고, 도덕을 수행해서, 원만한 인격을 이루고, 은혜로운 세계를 창건해 가자 하는 소위가
1: 네.
2: 법으로서 교화를 해서 그런 세계를 이루어가자 하는 것인데 이 법은 유정의 세계를 다스리기 위한 법이거든요.
1: 예.
2: 유정의 세계를
1: 예.
2: 자 민물 곤충까지도
1: 네.
2: 또 천상에 있는 모든 그 신성까지도
1: 네.
2: 전부 포괄해서 가장 훌륭한
1: 네.
2: 훌륭한 그런 인격체를 이루자 하는 것이 종교의 본인데
1: 예.
2: 사실은 이 우주라는 것은 무정무로 세계예요.
1: 예.
2: 조판되기를 그러므로 말이죠. 유정과 무정을 딱 가리를 놓고
1: 네.
2: 유정과 무정의 개념 속에서
1: 네.
2: 우주를 이해하는 것이
1: 예.
2: 우주를 이해하는 그 가장 기름길이 된다 그 예. 말씀이죠.
1: 네네.
2: 이 무정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종교의 교리를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고
1: 네.
2: 지금 과학의 발전하고 있잖아요. 과학이.
1: 예.
2: 그래서 옛날 종교가 개창하고 주장하던 것이 과학이 발전됨에 따라서 그 주장이 무너져버리는
1: 그렇습니다.
2: 그런 것이 얼마나 많아요.
1: 예, 예.
2: 그거는 무정의 세계를 과학에는 잘 몰랐어요. 광대무량한 무정의 세계를
1: 네.
2: 잘 몰랐다고 말씀이죠.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1: 네네.
2: 모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과학을 범하지 아니하고 과학도 종교를 이탈하지 않아서 과학과 종교가 과학과 도덕이 원만하게 병행해 갈 때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1: 아, 네.
2: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종교의 교의도 많이 달라진다.
1: 네.
2: 그 핵심적인 의미가 능이성유상하고 능이성무상하고 이 간단한 업귀에 드러났다 그 말씀입니다.
1: 네,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2: 아,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네. 이 부분이.
1: 네네네.
2: 창조설과 진화설 이 둘 중에 무엇을 채택할 거냐 그걸 우리 소태산 부처님은 창조설보다도 진화설보다도
1: 네.
2: 양자겸비한
1: 예.
2: 그런 사상이세요.
1: 예.
2: 동양의 전통적 사상은 무의와 진화설이죠.
1: 네.
2: 서양의 전통사상은 빅뱅,
1: 예.
2: 갑자기 창조되고 교멸되는 아주
1: 네.
2: 종말의 시기가 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 네네.
2: 근데 이렇게 주장한 것이 지금 과학에서 잘 증명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에 대해 조금 있다가 하지만은 오늘 방금 하신 말씀과 유상과
1: 네.
2: 무상.
1: 네, 그렇습니다.
2: 그렇죠? 이 우주를 볼 때 네,
1: 유상으로 보는 견해,
2: 그렇죠.
1: 무상으로 보는
2: 그렇죠.
1: 견해, 그렇죠.
2: 유상으로 보는 견해와 무상으로 보는 견해는
1: 네네.
2: 어떤 것이며
1: 예.
2: 왜 이 주장을 하셨을까 하는 문제를 오늘 잘 심도 있게
1: 예.
2: 논의해봤으면은
1: 네.
2: 이론상 소문을 이해하고 원불교 전체적인 교회를 이해하는데 충분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유상과 무상
1: 네.
2: 이것이 말이죠. 우리가 보고 만지고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증명하는 이 세계가 무상의 세계거든요.
1: 네.
2: 그런데 그러니까 무상의 세계가 사실의 세계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가령 하늘의 별도 땅도 사람도 식물도 초목도 미물도 모든 것은 다 소멸되어 간다. 허망한 거다 이런 견해죠. 무상으로 보는 견해. 그러면 이 우주라는 것은 아무리 허망한 것이냐? 사람도 허망하고 우주도 허망하고 일체가 다 허망하다면
1: 네.
2: 허망한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다 하는 것이죠.
1: 네, 네. 유상 유상으로 보는 견해가.
2: 이 우주를 네. 유상으로 보는 견해를 가져라고 해요.
1: 상주 불멸로 여여저열한 세계.
2: 아, 그렇죠. 불멸의 견해로, 불변의 견해로 네.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라.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은 곧 변해서 참 허망한 것이고 무상한 것이다. 날아가는 것도 예. 허망한 것이고 무상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에 집착되어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1: 네.
2: 그러므로 새로운 진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사은 아시겠죠?
1: 네.
2: 사은의 세계가 실상의 세계 아닙니까?
1: 예.
2: 그 사은을 믿으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죠?
1: 네.
2: 이 우주라는 것은 우주와 천지 만물이라는 것은 촌각도 그대로 있지 않고 변하니까 무상한 것이고 허무한 것이고 실제로 공한 것이죠.
1: 예.
2: 실제가 없는 거예요.
1: 예.
2: 우리가 형물로 있는 것들은 느낌의 형물로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 뿐이지
1: 네, 네.
2: 사실은 촌각으로 변했기 때문에 네. 공한 것이에요.
1: 예, 예.
2: 그게 불교 교의가 공이거든요. 그 공한 것이 실상이다. 네. 이것이죠. 그런데 공즉 색, 색즉 공. 반야심기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1: 예.
2: 색 하나로 떨어지지 말고 공 하나로 떨어지지 말아라. 둘 다 겸한 거다. 무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유상한 것이다.
1: 네.
2: 한 물건도 작거나 크거나 있거나 없거나 간에 그것은 유상 겸 무상, 무상 겸 유상. 그렇게 겸한 거다.
1: 네.
2: 그런 말씀이에요.
1: 예, 예. 자,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제 시시각각으로 현실 생활을 하고 있고, 거기서 얻어지는 고난과 여러 가지가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런 크게 닥치는 고난과 행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닥치면서, 유상으로 생각하는 것과 무상으로 생각하면서 함적으로 좀 나가야 되는데 뭐가 한번 쉬우면 거기를 벗어나기 어렵단 말이에요.
2: 그렇죠.
1: 그런 때는 좀 뭐 경계를 당해서 유상과 무상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2: 아, 그 대문은 예. 조금 후에 나와요.
1: 아, 조금 후에.
2: 그렇습니다. 유상으로 보면 네. 무상으로 보면 그 대문이 나오거든요.
1: 네, 네, 네.
2: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1: 아, 그렇습니까?
2: 예. 그래서 말이죠.
1: 네, 네.
2: 우리가 동서양의 모든 성이야 성현께서 법을 말씀하셨죠. 법이라는 것은 교법, 법,
1: 네.
2: 법이라는 것은 우리는 법을 신앙하지 않아요.
1: 네.
2: 불교도 본래 세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란존자에게 열반하시면서 법을 믿으라.
1: 네.
2: 그렇게 하셨,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법이 있어요.
1: 네.
2: 그 법이라는 것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크게 깨달으심으로 인해서 법이 생겨났다 그 말씀이죠.
1: 네.
2: 그 이전에는 법이 없었잖아요.
1: 예.
2: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오도성에서 법법 무법법 법을 네. 법으로 설할 때에 나의 법은 무법에 법했노라
1: 네, 네.
2: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소태산 부처님께서도 이 인생 요도 사은사요 공부 요도 삼학팔조 또 이론상의 진리를 설하셨지만은 대종사님 오득하시기 전에는 그 법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렇잖아요.
1: 네.
2: 그와 같이 법이라 하는 것도 성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법이 있게 된 것이에요. 그와 같이요 우주 만유라는 것도 허무하고 공한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음으로써 그러지 아니하고 우주 만유는 완전히 모든 것에 보응할 수 있고 모든 것에 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실상이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1: 네.
2: 어? 이것에 치우치다 보니까 저것을 보게 되고 가령 어둠에 있다 보니까 광명을 보게 되고 광명에 있다 보니까 어둠을 느끼게 되고 이런 것이에요.
1: 네.
2: 상대적으로. 그와 같은 그 상대성을 겸비하고 있는 유상과 무상을 천지의 만물은 적거나 크거나
1: 예.
2: 유행이가 무형이거나 모든 천지의 만물이 유상과 무상을 항상 겸하고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조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1: 그래서 이제 그 저희들이 또 이제 중생의 안목이지만 3000년 전에 부처님께서도 네 마음이 곧 부처니라. 그 대단한 그 의식 변화거든요. 그 거기다가 이제 공자님 이후에 이제 100년 후에 맹자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탄생을 해가지고 잊어버린 닭이나 개를 찾으러 다닐 줄은 알지만 잃어버린 네 마음을 찾을 줄 모르는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 연대가 1000년도 아니고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연대가 3000년이 좀 됐단 말이에요. 그 장구한 시절에 이 법이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왔는데 왜 마음이 부처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중생이 많고 지금도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한 천년도 아니고 세번 천년이 지금 왔는데도 그렇다면 법을 존중하게 받들지 아니하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몸으로 실천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3000년 후에도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2: 그것이 본래 네. 마음은 불변하는 것이고 네. 몸은 변하는 거다. 나라는 것은 변하는 것이고 나의 정신, 마음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거다. 그런 것에 기초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1: 네네.
2: 그런데
1: 네.
2: 유상으로 보고 무상으로 보면 이 말씀은 몸도 부처다.
1: 예.
2: 그 말씀이에요. 변, 불변의 진리가 모두 부처니라.
1: 예.
2: 이 말씀이세요.
1: 하나로 봐야죠.
2: 하나로 봐야죠. 그런 이 이론상 서원문의 진체가
1: 예.
2: 그런 내용을 다 간분이고 있어요. 그 옛날에도 그 말씀이 있었다고 아까 하셨지만은 네. 그 말씀대로 이게 된 것이 아니고
1: 네.
2: 변화되었어요. 예. 그 모든 것을 진체로 보는 이것과 이걸 딱 구별하지 않는
1: 네.
2: 그런 원리를 그래서 이론이거든요. 하나의 둥근 진리.
1: 네.
2: 이 진리를 밝히신 것이 이론상 소원이에요.
1: 네, 네,
2: 그러니까
1: 네.
2: 앞으로도 나와요. 나오니까 네. 이제 진행이 와요. 원문
1: 네.
2: 속에 네. 다 나옵니다.
1: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분 이제 유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상주 불미라고 여해자라는 요 부분을 조금 더
2: 그렇죠.
1: 설명해 주시고
2: 조금 더가 아니에요.
1: 네네네.
2: 매우 중요한 말들이에요.
1: 네네.
2: 그 가운데 유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1: 네.
2: 우리가 말을 해봐야죠.
1: 상주 불멸로 여여자연하다고 하는 네. 것은 네. 떳떳한 도가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다.
2: 그대로 있다. 그렇죠.
1: 그것을 좀 인식할 수 있게끔 쉽게 좀 손에 좀 쥐어줄 수 없을까요?
2: 손에 쥐고 못 쥐는 것은 주사님이 하신 일이야.
1: 각자 몫이.
2: 그러니까 유상으로 보면 그러거든요.
1: 네.
2: 자, 유상으로 보는 세계가 어떤 세계냐. 그 참 광대무량한 세계거든요.
1: 네.
2: 우리가 우선 하늘에 태양이 크니까 옛날에는 태양신을 믿었지 않아요?
1: 네.
2: 그러던 것이 엊그제예요. 그런데 지금 과학은 태양보다도 1000배가 더 큰 태양이 있다. 스티븐슨 218.
1: 네, 그러기도 하고 우주를 아주 밝은 밝게 그 촬영한 걸 보니까 그렇게 우주가 다 그 행성과 유성이 차 있는데 큰 이변이 없거든요. 큰 이변이 없을 거 없고 자기 나름대로 질서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대한 세상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인식을 할 것인가? 네네.
2: 인간이 소우주라고 그러잖아요.
1: 네.
2: 인간만 잘 연구하면 우주가 그 안에 있어요. 광대하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다 사량할 겁니까?
1: 네, 생각할 수가 없는
2: 광대입니다.
1: 그러니까 하여튼
2: 인간적인 철학을 잘 철학하면
1: 아.
2: 그게 우주 철학이 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1: 내가 소우주다.
2: 그렇죠. 그러니까 스티븐슨 218이 숙제거든요. 요새
1: 네.
2: 과학에서 태양도 어마어마한 물건인데.
1: 태양계에 몇 배가 되죠. 네, 네. 예. 그러니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2: 상상할 수 없는 부피의 크기에.
1: 네, 네, 네.
2: 그런 것이 있다. 네네, 이 말씀이죠. 네네, 네네. 그것이 괴멸되면 블랙홀을 이룬다. 그것이거든요. 하나의 블랙홀을 이룬다. 스테븐슨 218이라고 하는 큰, 지금 인류가 네. 발견한 가장 큰 별을 스테븐슨 218이라고 그러는데, 이 큰 별은 부피가 그렇지, 오래가지 못하고 괴멸되는데, 그걸 블랙홀로 돌아간다. 그렇게 과학적인 설이 있어요.
1: 아, 네.
2: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천체 물리학을 네. 잘 모르니까 그러지만, 이제 우리는 개념적으로만, 원불교 교법에 의해서 개념적으로만 이해할 때, 네. 하나, 태양계에 있지요?
1: 네, 태양계에 속해.
2: 태양계보다도 더 큰 것은 은하계라고 그러잖아요? 또 그런 광대 무량한 은하계가 또 수억만 개가 있다, 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 상상이 안 되는
2: 상상은, 네, 네. 상상을 하지 말아라. 무한이에요. 그 문자 그대로 무한이에요, 무한.
1: 네.
2: 그런 우주 개념이에요. 그, 무한의 세계를 찾고 여기까지 끝을 맺으려고 하면 오류죠.
1: 그렇습니다.
2: 그런 세계인데, 광대한 세계가 괴멸할 때에는 블랙홀로 변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소태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우주라는 것은 분야별로 어떤 분야에서는 창조되고 어떤 분야에서는 괴멸하고 또 어떤 분야에서는 창조되고 이렇게 부분적인 분야에서는 창조되었다가 소멸되었다가 창조되어서 소멸되었다. 이것이 사람이 한 변에서는 죽지만 한 변에서는 탄생하고
1: 네네.
2: 한 변에서는 탄생하지만 한 변에서 죽는 이 이치와 같은 거다 이렇게 비유담을 했거든요.
1: 네네.
2: 그와 같이요. 이 세상을 빅뱅으로 하는 되는 것은 창조설이라고 하지만은
1: 네네.
2: 이건 한 분야에서 본 것이죠.
1: 예예.
2: 그러니까 원불교 교위에 의해서 이해를 하시는 분은 천체에 대한 우주 제자연에 대한 사고는
1: 네네.
2: 꼭 천지 창조설을 비판할 것도 아니고
1: 네.
2: 무위자연의 진화설만 채택할 것도 아니고
1: 네.
2: 양자 겸비한
1: 네.
2: 양자가 다 겸비해 있구나.
1: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2: 네, 창조설도
1: 네.
2: 진리관이고 진화설도 진리관. 양자가 다 우주를 개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구나.
1: 네, 네.
2: 이런 사상이 소태산 부처님의 사상이에요.
1: 네, 네, 네, 네.
2: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달관된 견해로 우주를 봐야 할 거고, 내 몸도 그렇게 봐야 하고.
1: 네, 네. 근데 그 뒤에 내 말씀으로 그 무상으로 보는 견해, 이제 유상은 네, 네. 이렇게 말씀이 되셨고.
2: 아니, 유상으로 보는 견해가 네, 말이죠. 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네, 네,
1: 네. 그래도 이제 끝없이 가면은.
2: 좀 더 얘기를 해요.
1: 언제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2: 좀 더 얘기를 해요.
1: 그럴까요?
2: 이 얘기를 네, 꺼내갖고. 네, 네. 호다 말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 네.
2: 이론상 소원문은요, 100번, 만번 해석한 경문이에요.
1: 네.
2: 모든 교무님들이, 모든 출가 제가가 이론상 선물을 달구고서
1: 네.
2: 아주 빨갛게 달궈진 그런 상태예요.
1: 네.
2: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그런 상태를 되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1: 예.
2: 그렇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좀, 속달된 말을 해야죠, 저.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1: 네.
2: 이거는 중요한 것은, 유상으로 보면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에서 원불교의 사은신앙관이 나온 거예요.
1: 네.
2: 유상으로 보면, 거기에서 사은신앙이 나왔다니까요.
1: 네.
2: 천지, 부모, 동포, 법률.
1: 네.
2: 이 네 가지 생의 요소가,
1: 네.
2: 생의 요소가, 은혜의 요소가 말이죠. 유상으로 보는 세계에서 나온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처다. 그 말이죠.
1: 네.
2: 변하는 것은 신앙할 수가 없어요.
1: 네.
2: 근데 변치 아니하면 신앙해야죠. 왜냐하면, 인과의 원리도 여기서 성립되는 거예요. 무상으로 해서 그냥 있다가 없어져 버리면은 인과가 성립되겠어요? 변치 아니하고 여여자연하게 그대로 실존에 계시니까 인과보험 원리가 성립되는 것이죠.
1: 네.
2: 과거에 지은 것이 지금 받게 되는 것이죠.
1: 네.
2: 변하지 않는 진리가 숨어 있지 않다면 그 뭐 다 사라져버린 거 아니겠어요?
1: 변, 불변, 지지 이렇게
2: 그렇죠.
1: 이렇게 같은
2: 거죠. 유상으로 보면,
1: 예.
2: 유상으로 보면 이 세계가 하늘과 땅과 천지 만물, 천지, 하늘과 땅,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1: 네.
2: 예?
1: 동포,
2: 또 동포 모든 미물까지,
1: 네.
2: 미물과 초목까지,
1: 예.
2: 동포라는 초목까지예요.
1: 예.
2: 그다음에 그 모든 질서와 법도
1: 네.
2: 이런 것들이 무한 세월이 지나가도 그 사은은 그대로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1: 네, 네, 네.
2: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 아닙니까?
1: 네.
2: 우리가 볼 때 말할 때 이론상은 신앙의 대상이요, 사은은 신앙의 강령이다 그러죠.
1: 네, 네.
2: 그렇게 그냥 용어로 알고 있지 않아요. 그 왜 사은은 신앙의 강령이라 했는데
1: 네.
2: 법신부를 사은이시하고 기도를 합니까?
1: 예. 네.
2: 그거는 말이죠. 사실적인 신앙의 대상을 사은으로 섬기기 때문에 예, 그런 거예요.
1: 예, 네, 네.
2: 그렇지 않아요?
1: 네.
2: 그것이 유상으로 보는 견해예요.
1: 예, 예.
2: 법신부를 사은이시하고 신앙하고 숭배하는 것은
1: 네, 네.
2: 유상으로 보는 견해가 확실히 오달했기 예. 때문에 신심이 나는 것이고
1: 네.
2: 인과를 신앙하는 것이고 네. 꼭 그렇게 되는 것이죠.
1: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시간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2: 시간이 다 됐어요?
1: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 아, 그런가요?
1: 네. 예. 감사합니다.
2: 예.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라. 그러므로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결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3장 법문입니다.

교리 공부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2부 시작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0: 신앙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인사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아, 오늘은 시작과 함께 무상인 부분, 무상으로 보면 성주괴공과 성주괴공과 만물의 생로병사 변화하는 자리죠.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2: 이제 주사님이나 저나 노인 아닌가요?
1: 예. 괴곱이 왔습니다.
2: 이게 그 무상으로 철저히 보는 안목을 가져야 종교는 본래 무상을 느끼면서부터 시작을 해요. 또 사람이 각성을 하고 진리관을 세우고 마음 본질을 각득하게 되는 것은 무상을 깨달을 때 그렇게 되거든요. 죽음이 우리를 가르쳐요. 죽음. 무상으로 보는 견해에서 본다면 사람들은요, 저보고 건강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어요. 외모로 볼 때는 건강해 보이는가 봐요. 근데 속으로는 괴멸되고 있거든요.
1: 괴멸보다는 괴라고 말하십시오.
2: 이걸 그러니까 정신 차릴 일이에요.
1: 네, 그러나, 그러나.
2: 네, 아주 그 네. 세상은 허무하구나. 네, 네. 나라는 것은 참 허망한 것이로구나. 인연 권속도 허망한 것이로구나. 나이 먹으면요. 네. 인연 권속이 다 떠나요.
1: 그죠. 아까 제 그러나를 말씀드린 것은. 네.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러면 지루해서 못 삽니다.
2: 그럴 거야.
1: 살지 못합니다. 그냥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다 아마 이게 왜 안 변하냐.
2: 사람이요. 네. 심심해서 못 살겠네요. 그래요.
1: 네, 그래서 이렇게
2: 심심해도 못 사는 거예요.
1: 진리라고 하는 것이 영험합니다. 아무튼.
2: 그러니까
1: 변화의 진리. 네.
2: 그래서 우리 불교는 공사상을 가르치거든요. 마음도 공한 것이고, 마음이 공한 것인데 육체는 뭐 틀림없이 공한 것이죠. 네. 육체가 공한 것인데 세상은 있나요? 세상도 공한 것이고, 몸도 공한 것이고, 마음도 공한 것이다. 이것이 공사상이에요. 네. 그러면 다 공해서 공하고 비었다면 그 종교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공함을 느낌으로, 무상을 느낌으로 그 바탕 위에 유상을 깨닫게 되고 실상을 깨닫게 되고 불성을, 본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저는 수행 표준을 일원상 부처님의 광명과 위력으로, 예. 이를 연불처럼 외워요. 예. 연불처럼 일원상 부처님의 광명과 위력으로. 일원상 부처님은 온 우주가 일원상이시니까요. 네. 또 내 마음이 일원상 부처님이시니까 통달한 견해죠. 내외가 없어 일원상 부처님은. 예. 그런 한마음 된 일원상 부처님으로 그러면 텅 비워지지 않아요. 네. 텅 비워져요. 그 텅 빈 자리에서 광명과 위력이 솟아나는 것이거든요. 예. 그걸 믿어요. 예. 내가 텅 빈 자리에 있으면은 그냥 호공같이 되어버리는 것으로 알지만은 불성의 광명과 위력이 거기서 발현되기 때문에, 예.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일원상 부처님의 광명과 위력으로 하고 염불하면서, 네. 마음을 항복받아요. 예. 마음은 모든 분별의식을 항복받고 몸을 항복받아요. 또 세간, 이 주변이 요청한 것을 다 항복을 받아요. 그럼 모두가 다 눈 아래 있죠. 예. 눈 아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참 기쁘게 살 수가 있죠. 예. 이런 그 일원상 부처님의 광명과 위력으로 이런 기쁨으로 살자. 이 수행의 실천력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공, 예. 무상, 무상에 대한 철저한 인식. 무상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찰나간에 모든 있는 것은 찰나간에 없는 거다. 지금 이 몸이 이렇게 있지만은 순간적으로 이 몸이 아니잖아요. 마음도 이 마음을 내고 있지만은 순간적으로 이 마음이 아니잖아요. 항상 몸과 마음은 본래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이게 자종하는 면에 그치지 말고 이거를 집착이라고 그래요. 집착.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또 육도 진간급을 하는 중생의 세계라는 것은 집착 때문에 일어난 것이거든요. 네. 생각하는 마음에 집착하고 활동하는 육군에 집착하고 생로병사에 집착하고 이런 인연 권속에 집착하고 모든 희로애락에 집착해서 그 세계에서 사니까 모든 고통이 따른다 말씀이죠.
1: 괴로움만 증폭할 뿐이죠.
2: 그럴 뿐이에요.
1: 네, 그런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무상으로 보면 공의 원리를 깨달으라 그 말씀이에요. 집착을 떠나라. 그러면 집착을 떠나면 너에게 광명과 위력이 그대로 발현되는 그런 능력이 솟아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무상을 깨달아서 유상의 세계로 정신적인 큰 힘을 타라. 그 정산 중사님께서는 정기를 타라 그러셨거든. 정기를 타라.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수행자로서.
1: 그 수행인으로서 인사진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제가 지금 느낌이 있는 게 그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교양은 뜸들이는 시간이 있어야 교양이 생긴다. 그 얘기가요. 무슨 일을 당하면 뜸들이는 시간이 없으면 바로 나오는 것은 혹시 쓰레기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2: 아, 그렇죠.
1: 그러니까 그 제가 그 멈추는 공부에 인사님 말씀을 받던 게 조금 하면서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아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론의 광명을 바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뜸들이는 시간 즉 멈춤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확신이 오더라고요.
2: 아 그럼요.
1: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정신수양 사령부 작업제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을 탈출할 수 있는 지름길을 제시해 준 거다. 저는 확신이 딱 서더라고요.
2: 아, 그렇죠.
1: 윤사님 말씀에 계속 그 지속적으로 이렇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텅 비고 가득 차야만 광명과 유력이 나올 수 있다.
2: 그렇죠.
1: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고요를 지키고 뜸들이는 시간을 좀 가져서 그 속에서 마음이 나와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모두가 정의가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이러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 체득에서 오는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이게.
2: 그렇죠.
1: 네네네. 그래서 감사드리고, 아, 그러면 이제 그 무상에 대한 해주실 말씀이 계신가요?
2: 오늘 이론상 소음 강의를 이 강의로 마치기로 했죠?
1: 네, 그렇습니다.
2: 그러니까 빨리 진행해.
1: 변화의 세계에서 우리 마음, 성주계공과 생로병사는 이제 변화하는 세계에서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성성적적하고 적적성성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그걸 넘어가야 될 것인가.
2: 그 생로병사의 문제가 방금 말씀한 멈추고 공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1: 네네.
2: 공으로 돌아가서 항상 나는 상대방을 향해서 이를 향해서 대상을 향해서 광명을 보이리라.
1: 네.
2: 나는 내 눈으로도 광명을 보이고 말로도 얼굴 표정으로도 네. 항상 광명을 보이리라 하는 빛을 발하리라 하는 정신으로 산다면
1: 네.
2: 생로병사가 문제겠습니까? 죽음의 경계를 당해도 당당하지요.
1: 네.
2: 누구 앞에 당해도 당당하지요. 그래서 걸릴 것이 없어요. 이것이 따로 생은 문제, 노는 문제를 어쩌고 사의 문제를 어쩌다 생로병사가 문제가 일관이에요. 똑같아요. 그것은
1: 예.
2: 경계는 순역, 순경을 당할 때나 역경을 당할 때나 그렇잖아요. 네. 사람을 대할 때나 어떤 경계를 당할 때에도 또

0: 아니다.
1: 네. 그러면서 이제 마음 작용이 좀 그렇게 이제 틀이 조금 잡히니까 그 변화의 세계는 인과의 세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제 마음에 들어오기를 절대적으로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0: 아, 그러죠.
1: 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이건 철두철미한 인과의 세계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움직이면 원인을 짓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움직이면서 제가 원인을 짓는 거다. 죄냐 복이냐 가려야 된다. 이런 게 이제 한 번씩 더 쑥쑥 머리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움직이기 전에 움직이면 원인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원인을 잘 다스리는 것이 변화의 세계에서 가장 처음에 가져야 될 마음 공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요즘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1: 네네.
0: 그 수행이 아주 좋은 수행법인데.
1: 네네.
0: 잘못하면 강박관념이 있을 수가 있어요.
1: 아, 네네네.
0: 그걸 잘 해소해야 돼요.
1: 예, 네네.
0: 좀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1: 아, 네.
0: 그러면서 순리자연하게. 그러면서도 법도를 세우는.
1: 예.
0: 이런 그 능숙한.
1: 예.
0: 능숙한, 아주 세련된.
1: 예.
0: 그런 공부를 도우 잡는 것이 그분의 능력이에요.
1: 네네네. 가끔 그 국가 정상들이 모여서 각국의 국기에 대한 경례.
0: 어, 그렇죠.
1: 또 사열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예식을 할 때 막 그 교양이랄까, 교양의 척도랄까, 그 사람이 인품이랄까, 이것이 서 있는 모습 자체에서도 막 흘러나오더라고요.
0: 그렇구나.
1: 제가 보니까.
0: 네.
1: 아, 이게 내면적이 내면에 갖춰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언의 이런 품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느끼는 것도
0: 그랬어요.
1: 있고.
0: 네.
1: 아, 말 없는, 아까 말씀대로 말 없는 가운데 그런 그 자태, 그런 품격,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는 어떤 존경의 그 품격이 거기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0: 그렇습니다.
1: 아무튼 그 중생으로서 그런 괴로운 바다를 좀 많이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 교도님들에게 이런 변화의 세계에서 어떻게 진급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코멘트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진급.
1: 네네.
0: 진급이 서원 아니에요?
1: 네.
0: 이론상 서원문이 진급경이거든요.
1: 네.
0: 진급하자는 경이에요.
1: 예.
0: 서원이 바로 진급이거든요.
1: 네네네.
0: 사람이 어떤 일을 결단적으로 마음의 결정을 지을 때도 어렵고요. 지혜가 밝아야 또 참회가 깊어야 결단이 서는 거거든요. 결단 서서 각성을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1: 네.
0: 그걸 계속해 나가는 것이 더 어려워요.
1: 예.
0: 그걸 정성이라고 그래요. 정성. 근데 이 정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믿음에서 나와요.
1: 믿음.
0: 확실한 믿음.
1: 네.
0: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깨달음에서 나오거든요.
1: 네.
0: 그래서 범불교, 우리 불교, 범불교계에서는 깨달음을 가장 중요시해요.
1: 네.
0: 깨달음을.
1: 네.
0: 깨달음 속에서 믿음이 있고, 믿음 속에서 정성이 나오고, 정성 속에서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법도를 잘 익혀야 돼요.
1: 네.
0: 훈련시키면 이제 이소성대로
1: 네.
0: 갑자기는 안 돼요. 갑자기는 안 돼요. 어느 분은 선은 20분이면 충분하다.
1: 갑자기라는 말은 쉽게 그 신용이 안 되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네.
0: 잠시적으로 입정삼매에 들 수는 있어요.
1: 네네네.
0: 그래도 선의 실력,
1: 예.
0: 정신의 능력, 마음의 광명을 회복할 때는 그렇게 해서는 미흡해요.
1: 네.
0: 미흡해요. 아, 모든 성자께서 그 고행을 다 감수하시면서 인내로 정성을 쌓아서 불도를 이루셨는데 우리가 하감이
1: 네.
0: 몇 분 한다고 해도 이게 되겠어요?
1: 예, 예, 네, 네.
0: 안 되죠. 우리가 이걸 보면 사실적으로 보면 알아요. 병에 맑은 물을 갖고요.
1: 네.
0: 맑은 물도 흔들면요. 네. 탁해져요.
1: 네, 네.
0: 근데 그 탁해진 물을 가라앉히려면요.
1: 멈춰요.
0: 금방 안 가라앉아요.
1: 그렇습니다.
0: 무엇이 필요하냐? 시간이

0: 필요해요.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네.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1: 네, 네.
0: 그래야 탁한 기운이 가라앉고 맑은 기운이 솟아서 맑은 기운이 솟아서 광명이 나는 것이거든요.
1: 네, 네, 네, 네.
0: 그거를 철저히 느끼고
1: 네, 네, 네.
0: 그걸 철저히 참 정성과 인내로 수양에 임해야 돼요.
1: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자, 그 조금 이제 그 진도가 조금 나가서 은생어회와 해생어원이라고 하는 은생어회와 해생어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무량세계를 이제 전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은혜에서 해가 생하고 해에서 은혜가 생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그럴까 하는 생각도 좀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 마음 작용과 진리 작용을 같이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아, 그 말씀은
1: 네네네
0: 은생어해에 대한 말씀은
1: 네
0: 은생어은을 기조로 하고
1: 예.
0: 하신 말씀이에요.
1: 예.
0: 은혜에서 은혜가 나오나니라.
1: 예.
0: 이 말씀은 통상적인 거고
1: 네네.
0: 해에서 은혜가 나온다 이 말씀은
1: 네.
0: 변화되는 이치에서 해로운 것을 가볍게 보지 말라. 가볍게 보지 말라. 또 고생스러운 거, 시련을 당는 거,
1: 네.
0: 내가 참 고통을 느끼는 거,
1: 네.
0: 그것 속에서 은혜가 나오나니라. 그러니까
1: 네.
0: 고통을 버리지 말고 고통을 감수해라.
1: 네.
0: 이런 법문이거든요.
1: 네.
0: 잠시 낙을 즐기려고 하고
1: 네, 네, 네, 네.
0: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뭘 쌓으려고 잘 안 해요.
1: 그리고 또 충고도 그때는 약간 그렇지만
0: 그렇죠.
1: 그 충고를 잘 바꾸면 은혜로 또
0: 그것도
1: 나갈 수도
0: 네.
1: 있네. 네. 그 충고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또 충고해주기도 쉽지 않고.
0: 네.
1: 예, 참 충고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0: 그게 우리 원불교 교법에 고락에 대한 법문이 있잖아요.
1: 네네네.
0: 아주 좋은 법문이거든요.
1: 예.
0: 고락에 대한 법문. 그 법문 속에 다 담겨 있어요.
1: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은생어의 해생어는 그런 변화 속에서 은으로 화할 수 있는 노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0: 대개 보면 해생어은
1: 네.
0: 이걸 보면은 거예요.
1: 대개.
0: 네. 은혜와 낙. 은혜와 낙을 남용하는 거예요. 과용하고 지 편착심으로 과용을 하고 남용을 해요.
1: 네.
0: 저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든지
1: 네.
0: 권리적으로 힘을 얻는다든지
1: 네.
0: 세상에서 무슨 이름으로 존경을 받는다든지
1: 예, 예.
0: 이렇게 될 때
1: 네.
0: 이렇게 될 때 거기서 파멸의 길로 갈 수가 참 많거든요.
1: 네.
0: 예, 그리고 그냥 쉽게 얻으려고 하는 마음 요새 사람들 그러잖아요. 쉽게 뭘 부자가 되려고 하다가 그냥 망해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네. 이런 일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경계하는 말씀이고 진리가 그렇지 않다. 진리가 본래 은생어에 해생은으로 됐어요. 밤이 가면 낮이 오고 어둠이 가면 광명이 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음양상승 원리로. 그냥 이 원리를 잘 체득해서 너가 운명을 개척해 갈 때, 운명을 개척할 때 참을 일을 참고 고생할 일을 고생을 하고 이렇게 발돋움이 있어야 단계를 밟아서 가는 것이지 그냥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1: 근데 사회 구조가 이제 가난한 사람 부자 빈부의 차가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 노력을 동반하지 않고 노력을 그 해서 뭐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쉽게 불을 축적하려고 하는 그런 걸 생각하거든요. 사회가 중생을 더 중생화 만드는 쪽으로 이끌어가고 있더라고요. 이 사회가.
0: 그거는요. 사람이 낙을 즐기는 마음은 똑같아요.
1: 네네.
0: 그런데 물질적인 낙,
1: 네.
0: 정신적인 낙이 있거든요.
1: 네네.
0: 정신적인 낙은 사랑하지 않고 물질적인 낙만 추구하기 때문에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0: 그런 오류가 오는 네, 것이거든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0: 가난해도
1: 네.
0: 정신적인 낙은 충분히 갖출 수가 있는 것이고 가난해도 낙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사람들은 가난하면 그걸 고통으로 알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가난한 것이 낙인데 그걸 모르는 것은 정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물질이 계벽된다는 말은 사람들이 참 물질을 추구하거든요.
1: 예, 막 전부 따라가고.
0: 그거를 추구하고
1: 있어요. 네네네.
0: 그런데 정신을 계벽하자는 우리 소태산 부처님 구호가 참 얼마나 큰 그 울림을 주는가요. 정신적인 낙, 정신적인 광명, 정신적인 행복, 이걸 추구할 줄 알아야 문명사회죠. 문명사회. 그렇게 나가야 할 거예요.
1: 사회가 아무튼 그, 너무 눈에 보이는 실오열하게 너무 많은 그 시간과 너무 많은 것도 이제 뺏기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미국에서도 이제 미식축구라고 해서 슈퍼볼이라고 하는 이게 그 수십만 관중이 들어와가지고 입, 추에 여지없이 다 앉아갖고 그 공 뺏고 전진하고 후퇴하는 것을 그것을 관람하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거 결승전에는 뭐 전 미국이 조용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렇게 관능적 쾌락, 그 이기는 쪽, 버는 쪽, 이쪽으로 사회가 조금 너무 치중해 나가니까.
0: 그래.
1: 대중사님께서 물질 개벽이니 정직, 그 아주 그냥 정확한 표현을 주신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죠.
1: 네네네. 네.
0: 이 사회는 경쟁사회지 않아요?
1: 네네네.
0: 무엇이든지 경쟁사회인데, 그 경쟁의 참다운 의미를 잘 해석해서 예, 예. 좀 넉넉하게 살았으면 쓰겠어요.
1: 네네네. 끝으로 이제 그 이론을 얻도록까지 서운하고 이론에 최선에 합하도록까지 노력한다고 하는 그 그리고 평소에 거기에 좀 합의할 수 있는
0: 그 마지막 귀절에 이론을 위력을 얻고 최선에 합하기로 서운함 이 말씀은
1: 네.
0: 이론상 서운문을 번역하고
1: 네.
0: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그치지 말아라.
1: 네.
0: 이론상 서운문을 늘 염송하고
1: 네.
0: 독경하고
1: 네.
0: 이렇게 해서 정력을 쌓아서
1: 네.
0: 이론상 서운문을 하나의 주문처럼 털 독경하고 해서 전혀 언변을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그런 힘을 얻고 위력을 네. 얻을 때까지
1: 네.
0: 그렇게 노력해라.
1: 네.
0: 그렇게 최성에 합해서 난지 진리인지 네. 난린 나인지 법진불인지 전혀 모르는
1: 예.
0: 그런 황홀한 경지에 도달하도록
1: 네. 네. 네. 네. 네.
0: 노력을 해서 이론상 소문을 내가 낸
1: 네.
0: 그 본의를 네. 잘 알아서 공부 길을 잘 찾아가라. 참 성인께서 네, 이 네, 세상에
1: 네.
0: 오셔서
1: 네.
0: 우리를 제도하시는 마지막 말씀이요.
1: 네네네. 네.
0: 결실을 보는 말씀이니까
1: 예, 예, 예.
0: 이론상 소원문 가운데 가장 그 끝부분
1: 예, 예.
0: 이론 오력을 얻도록까지 서운하고 이론 최성에 합하도록까지 네, 서운함 네, 네. 이것에 예, 예. 초점을 맞추어서
1: 예.
0: 우리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 이렇게 대단원에
0: 예.
1: 이론의 최성에 합하도록까지 예. 서운하면서 이 대단원의 마음을 일단 내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주사님 덕입니다.
1: 그건 감사했습니다.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것을 큰 도라 이르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르나니, 그러므로 우리의 일원 종지와 사은사요 사막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2장 법문입니다.
5: 이 말씀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사은에 감사하고 보은하며 살아가라고 키워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의 손자녀 일동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내 삶과 원불교. 반갑습니다. 윤지호입니다. 내일 6월 1일은 원불교의 6일 대제일입니다. 원불교의 문을 여신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님의 열반을 기리며 대종사님을 비롯한 역대 선진과 삼세의 모든 성현, 그리고 일체 부모와 모든 생령의 은혜를 함께 추모하는 뜻깊은 날인데요. 원불교에서는 이날 전국 각 교당과 기관에서 일제히 합동향례를 올리며 추원보본의 예를 다하고 있습니다. 6월이 오면 마음 깊이 선진님들의 은혜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대종사님과 역대 선진님들께서 남겨주신 가르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울림과 힘이 되어주고 있죠. 다가오는 6월, 감사와 추모의 마음으로 그 뜻을 함께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퓨.

0: 관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5월 31일 일요일 내 삶과 원불교 첫 곡으로 나을의 바람 기억 보내드렸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은 6일 대제일입니다. 역대 재불재성 및 부모 선조 일체 생령들을 추모하는 향례로 명절 대제와 함께 원불교의 이제 중 하나인데요. 내일 오전 10시 중앙총부 반백년 기념관에서 원기 111년 6.1 대제 기념식이 거행됩니다. 원음방송 라디오에서는 6.1 대제 기념식을 생중계로 전해드리고요. TV에서는 오후 7시에 녹화 중계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추원 보본의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WBS 원음방송 내삶과 원불교는 원불교 재가출가 교도들의 감상담을 나누는 시간으로 은혜 속에서 피어난 감사와 깨달음,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9일 효자교당에서 진행된 김중훈 교도의 감상담 전해드립니다.
2: 금방 불렀던 성가 33장 다들 불렀을 때 소회가 좀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이 노래만 부르면은 마음이 항상 뭉클하고 우리 선진님들, 스승님들이 생각이 항상 많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올라올 때는 안 떨리는데 이렇게 강연을 하려고 하면은 꼭 이렇게 마음이 쿵탕쿵탕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대종사님 말씀은 그 경전에서 저희들이 평상시에도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또 듣고 저희들이 이야기도 하고 볼 수도 있고 하는데 대종사님 말씀이 이제 저희 마음에, 그러니까 대종사님 마음이 그 말씀이 저희 마음에 얼마나 이렇게 다가오며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뭐 강연이라기보다는 제가 대종사님의 법문을 좀 읽고 이렇게 느꼈던 소회나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교도님들과 함께 서로 통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축해 주신 부축품을 봉독하게 됐습니다. 봉독하면 할수록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아끼고 걱정하셨는지 마음속으로 깊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중에 부축품 마지막 본문을 다 함께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스승이 법을 새로 내는 일이나 제자들이 그 법을 받아서 후래 대중에게 전하는 일이나 또 후래 대중이 그 법을 반가이 받들어 실행하는 일이 삼위일체 되는 일이라 그 공덕도 또한 힘이 없나니라. 이렇게 마지막 장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장은 읽을 때마다 마음이 좀 벅차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대종사님 법을 오롯이 받으신 분이 누구시라고 생각하시죠? 정산 종사님이 생각이 나시죠? 정산 종사님께서는 대종사님 당대시대 때 두 마음 없이 대종사님을 오롯이 받들어서 또 그 법을 이끌고 그렇게 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정산 종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시고 그때 이제 말씀을 하신 말씀인데, 나는 평생 기쁜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이고 둘째는 대종사님을 만난 것이고, 또 이어서 모든 사람이 스승의 은혜를 크게 입었지만 나는 친히 찾아서 이끌어주신 한 가지 은혜를 더 입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정산 중사님께서는 첫 번째로 이 나라에 태어나셨다고 하셨습니다. 정산 중사님께서 태어났던 해는 정말 저희 나라도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좀 암울한 시대였잖아요. 그때 특히 또 해방 전에 1943년에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이것도 갑자기 이렇게 좀 가신 거죠. 근데 그때 해방의 혼란기를 거치고 또 그 전쟁 와중에 이대로 물려받아서 이 법통을 물려받으셨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세계 전 나라에서 최빈국이었죠. 전쟁을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는 최빈국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정산 중사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신 게 가장 기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나라가 어떻게 됐죠? 지금 현재 GDP 순위가 세계에 지금 229개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14위라는 GDP입니다. 3만 달러가 넘었죠. 13위면은 229 나라에서 엄청난 높은 순위죠. 상위권이죠. 그만큼 저희 나라가 이렇게 정산 전사님께서 말씀했던 그때에 비해서 엄청난 발전을 이룬 거죠. 그런데 어떻게 성인들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산 중사님의 그 넓으신 해안이 또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당시에 원불교의 교세는 엄청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대중사님께서 이해상을 열고 당신을 친히 이끌어주신 더 큰 복도 받으셨지만은 대중사님을 뵙게 된 인연이 가장 감사하고 크게 기쁜 일로 생각하셨습니다. 이렇게 정산 중사님은 망고신의로 대중사님을 모셨고 법통을 이어받아서 대중사님의 경륜을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희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산 중사님께서는 두 마음 없이 대중사님을 마음에 모셨으며 이렇게 살아온 걸 봤었을 때 제가 현재 제 이치를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일단은 어찌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났죠. 큰 복이죠. 네. 그리고 또 어찌 다행히 또 이렇게 이 법을 만났어요. 이것도 큰 복이죠. 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네. 그래서 이 만나기 어려운 법을 만났는데 어떻게 제가 봉헌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걸 제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처품을 읽은 것 중에 제가 잠깐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14장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고 본부가 깨쳐 부처가 되며 제자가 배워 스승이 되는 것이니 그대들도 어서서 참다운 실력을 얻어 그대들 후진의 스승이 되며 재생의세 큰 사업을 각기 큰 선도자들이 되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법문에서 저는 제가 좀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명확히 이렇게 대중사님께서 일러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하나 배우고 또 깨우치고 또 참다운 실력을 쌓아서 쌓았으면 어떻게 해야죠? 또 우리 후래 대중에게 또 이렇게 알려야죠. 그리고 제가 다행히 저번 주에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교당에 처음 나오셨는데 서영희님께서 또 오늘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 마음도 뿌듯해요. 이게 다시 되게 나오셔가지고 아까 마지막에 오시는 모습을 뵀는데 처음에는 오실까 마음으로 이게 오시고 계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딱 오시니까 내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우리 다시 오신 서영희님께 또 박수 좀.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법대로 이 법을 믿고 또 이 법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앞에서 더더욱더 이번 계기로 해서 더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효자교당 김중은 교도의 감상담에 이어 원불교 성가 33장 거룩하신 스승님들 듣고 왔습니다. 원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89.7, 부산 경남 FM104.9, 대구 경북 FM98.3, 광주 전남은 FM107.9, 전북 충남 FM97.9MHz입니다. 또 원음 방송 앱에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원남교당 모인영 교도의 감상담 만나봅니다.
1: 안녕하세요. 교리 실천단 발표를 맡게 된 17단 모인영입니다. 법회 때 저는 늘 피아노 쪽에 있는데 이렇게 단상 앞에서 교도님들 뵈니 더 바꿨습니다. 제가 발표를 할 준비도 잘 안 되어 있고 부담스럽기도 해서 사실 제 남편 겸손 오세훈 교도에게 흑기사를 요청했었거든요. 저 대신 발표해달라고. 그런데 남편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우리 교당에서는 오덕훈련원에서 교도 정기훈련을 났었는데 교도님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훈련 프로그램 중에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하고 주의 조행 공부를 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MBTI는 I, 내향형, S, 감각형, T, 사고형, J, 판단형 성향입니다. 그렇다면 제 남편은 어떨까요? 남편은 E, 외향형, N, 직관형, F, 감정형, P, 인식형 성향입니다. 저희 부부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 반대 성향입니다. 저는 ISTJ, 신중하며 안정과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남편은 ENFP, 자유롭고 얽매이는 걸 답답해하고 새로운 것을 즐기고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에 맞게 일이 진행되어야 마음이 편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남편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일정을 갑자기 잡기도 하고 그러다 진행이 안 되더라도 크게 연연해하지 않고 다음에 하자고 하면서 쿨하게 넘깁니다. 이러한 차이로 남편과 저는 서로 맞지 않거나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여행을 준비할 때 저는 며칠 전부터 미리 목록을 작성하고 짐을 꾸리고 세탁도 미리 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를 하는데 남편은 전날 밤이나 혹은 당일 아침에 가방에 몇 가지만 쓱 집어넣고는 필요하면 가서 구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남편에게 불만이 생겼고 남편은 오히려 저한테 너는 강박이 있다. 너무 경직되어 있다. 융통성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서 제 화를 도두었습니다. 또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차이는 드러났습니다. 저는 사실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말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남편은 이런 저희 말이 기분이 나쁘다면서 사실을 그대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의 본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엇갈려서 기분이 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갈등이 더욱 심했으며 저는 이런 남편과 대화를 하기가 꺼려지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연말 저희 친정 부모님 결혼 50주년 금혼식을 맞아서 부모님을 모시고 조촐하게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친정 부모님은 저희 부부보다 더 안 맞아요. 저는 금혼식을 맞은 저희 친정 부모님을 뵈면서 아 저렇게 서로 맞지 않는데도 결혼 생활에 50년이나 유지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노력을 더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타인의 말이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혹은 누구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는 행동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요란해지고 그 요란함 속에서 쉽게 상대를 탓하게 됩니다. 저는 작년 말 교당에서 교감님 설법을 들으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참회하고 반성하면서 나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았습니다. 상대 탓을 하기보다는 그로 인해 요란해진 내 마음을 먼저 살펴보았으며 경계임을 알아차리고 아, 왜 나는 이렇게 화가 나 있지? 왜 이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지? 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돌아보면 그 요란함의 근원은 외부가 아니라 결국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되고 그런 순간 자연스럽게 참회의 마음을 갖게 되며 내가 어리석게 반응했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옳고 상대는 그르다.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이라는 분별이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이러한 이치를 조금이라도 느끼게 되면 이전에 내가 느꼈던 갈등과 괴로움은 모두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임을 알게 됩니다. 물론 늘 이렇게 깨닫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반복해서 마음을 살피고 아, 내가 요란해졌구나, 화가 났구나 하면서 또다시 돌아보는 과정과 이런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왔음을 알아채고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살피는 것이 습관이 되어 저절로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단련시키려고 합니다. 가족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며 서로 다르게 더 배우고 인정하며 나를 돌아보고 지내다 보면 내가 더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감님 말씀대로 더 나아가 세상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알아차리며 소중한 시간을 원망하며 보내지 말고 경계를 당할 때 피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에 응하고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며 만섬 실은 배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의 힘을 기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여유와 활력과 법신불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며 저 또한 내 마음을 잘 살피고 돌아보고 더욱 보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합니다.
0: 원남교당 모인영 교도의 감상담 만나봤고요. 내 삶과 원불교 일부 끝곡으로 투어스의 내가 애쓰면 넌 나의 애니 되어줘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2부로 찾아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시자 사례기를 우리 회상을 과거 회상의 한 종파로 아는 이가 있나이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 부처님께서 바라문의 교리를 인순하신 점이 있고 예수께서 구약을 연언하시었으되 불교나 기독교를 과거의 한 종파라 하지는 않나니라. 또 사례기를 과거 교법과 우리 법과의 관계는 어떠하나이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주로 창조하시고 혹 혁신 혹 인용하셨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39장 법문입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내삼과 원불교 2부 첫 곡으로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잔나비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WBS 원음방송 내삼과 원불교는 원불교 재가 출가 교도들의 마음 공부 감상담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강교당 유상하 교도의 감상담 만나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구단 유상하라고 합니다. 요새 날이 참 좋은데요. 이 아름다운 봄날을 잘 즐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지금 공부담을 발표하러 올라왔는데, 뭐 제목이 그 AI 시대 나는 무엇인가 뭐 이렇게 달아봤는데요. 지금 뭐 누구나 아시듯이 뭐 AI 시대라고들 합니다. 근데 어쩌면 지금이 그 AI 혁명의 초입에 그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스스로 누구나 자기가 애써 뭘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AI한테 물어보고 그다음에 일을 시키면 AI 친구가 그 시킨 일을 곧잘 해줍니다. 근데 지금까지 반응들을 보면 만족도가 그리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이 공부담을 AI한테 시켜봤습니다. 그 AI한테 일을 시킬 때는 그 이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이 주문을 좀 정확하고 자세하게 해줄수록 그 답이 좀 잘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제 가단에 이렇게 넣어봤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원불교에 입교한 지 2년 정도 지났어. 처음에는 서태산 대종사님의 일생을 평전으로 읽고 그 시대를 앞서간 성각자의 깨달음에 감동했어. 그 차츰 정전과 대종경을 읽으면서 교리를 알게 됐고 지금은 교당에 다니고 있어. 부처님 말씀 중에 무아를 알게 돼 실천하려고 노력 중이야. 이런 내가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교당에서 수행담으로 발표하려고 하는데 너무 길지 않게 정리 부탁해. 이렇게 넣어봤더니 뭐 불과 2초? 3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2초, 3초도 안 되는 시간에 얘가 쫙 정리를 해줍니다. 근데 이 내용을 다 여기다 옮길 수는 없고 줄여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1번 뭐 만남, 시대를 앞선 선각자와의 조 이렇게 쫙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과정, 교리 공부를 통한 마음의 길 찾기. 그 다음에 3번 실천, 나를 내려놓는 무아의 공부. 그 다음에 4번 다짐, 은혜를 갚는 수행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쭉 정리를 해주는데 지금 이건 좀 축약을 해서 정리한 거긴 합니다만은 뭐 제 생각에는 뭐 들어갈 내용은 얼추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수정 보완하고 내 느낌을 좀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하면 아 이걸로 해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내놔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이 수행담이 저의 수행담일까요? 아니면 저게 뭐 AI도 인격이 있는 것이라면 AI의 수행담일까요? 그리고 저 같은 뭐 모든 개인, 그 다음에 이 중생을 포함한 어떤 전체로서의 나, 어떤 뭐 집단 지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집단 지성의 결과물로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참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고 효율적이지만 그 오히려 제대로 판단하기 뭐가 답인지 판단하기는 어려운 그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AI 시대에 나는 무엇이며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이런 질문이 그 제가 저 자신에게 그리고 교당의 도반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뭐 누구나 다 아시는 얘기인데 그 AI 시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느끼고 있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시대가 본격화되면 그 세상은 어떻게 될까? 그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는 급격하게 흔들리고 쪼개질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일, 그리고 관리하는 일 정도의 일, 이런 일은 없어지고 통합 분석적인 어떤 판단의 역할들만 저는 살아남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이 말은 지금까지처럼 저처럼 그다음에 뭐 우리 이 시대를 살아온 모든 분들처럼 어떤 안정적인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별로 남지 않게 될 거다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훨씬 더 불안해지겠죠. 그리고 그 불안 속에서 인간관계는 계속해 고립화되고 그 다음에 지금도 그런데 결혼과 가족의 필요성도 점점 줄어들 겁니다. 1인 가구 그리고 반려동물의 증가 현상은 이미 뭐 대세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물론 노동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생활은 편리해지고 이런 것들은 그 효율성 측면에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그 여기에 이 변화에 그 잘 적응하시는 분들은 이제 물론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잘 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AI 시대가 그게 본격화되면 그 나라고 하는 이 개인의 주체성은 그 더욱더 이게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한마디로 너, 나, 뭐 우리, 그들. 사실 이런 구분이 그 별 의미가 없어지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뭐 작업 환경만 보더라도 이렇게 분업화돼서 잘게 쪼개져 있던 일들이 사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전부 다 통합되고 하나로 합쳐지고 약간 지금 이런 경향이 이미 각 작업에서 각 일자리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변화가 오고 있는 시기에 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 그 애초에 문제의식, 이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화두로 사실 무화를 계속 고민해 왔습니다. 근데 이걸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무화를 말하게 된 계기는 도대체 뭐였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저 스스로 판단할 때, 저는 제가 이제까지 쌓아온 그 습과, 업과 습에 의해서, 그 유난히 좀 분별심이 강했다. 그렇게 스스로 느꼈어요. 근데 이제 원불교에 들어와서 또 느끼게 된 것이기도 한데. 근데 사람을 보면 이 첫 인상만으로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구나 라고 단정 짓는 버릇.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고 약간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이런 게 굉장히 강했다. 오랫동안 방송 기자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빨리 판단을 내려서 빨리 그거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겨야 되는 어떤 이런 버릇이 더 그렇게 많

문제가 생깁니다. 아마 저 같은 고민을 하신 분이 저 말고도 아마 또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뭐, 이게 뭐하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고 다니고 이제 뭐 약간 그러다 보니 이제 뜻밖의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는데 내가 없는데 모든 게다 이제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그 만사가 허무하고 이제 의욕이 사라지는 이런 증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 모든 게 의미가 없어지죠. 뭐, 음식도, 돈도, 명예도, 뭐, 심지어는 뭐, 밥 먹는 것도, 뭐, 이렇게, 뭐, 계속 밥 먹고 살아야 되나? 뭐,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어떤 인간관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수행을 하는 것조차도, 아, 이렇게 하는 게뭔 의미가 있을까? 뭐, 약간 이런 병에 걸리게 됩니다. 사실 이거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왜 붓다가 이 무아를 강조했는지, 이걸 한번 또 여기로 다시 돌아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정리한 걸좀 말씀드리면, 붓다가 무아를 강조한 거는 사람들의 집착을 없애기 위함이었다. 그 중생이 재물욕, 식욕 등 온갖 욕심에 집착하면서 스스로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붓다는 그 욕심 중에서도 가장 끈질기게 마지막까지 붙들고 놓지 못하는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 이 나라고 봤습니다. 그 또한 그런 나는 실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자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있다고 믿고,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그 나, 그것마저도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허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제 고통이 생긴다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도 좀 생각을 좀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불변한 내가 있다. 그런 생각은 결국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 뇌가 만들어낸 그 개념에 불과한 거 아닌가. 그러므로 그 허무하다는 감정, 또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내가 존재한다. 그 이런 생각. 이걸 아직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나라고 불리는 존재가 태어났고 언젠가 죽을 것이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 그 다음에 지금의 삶이 가치가 있네 없는 이런 판단들. 근데 이런 모든 게 사실상 내 머릿속에 오랫동안 쌓여온 이제 업과 습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실상 그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은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약간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사실상 무아를 생각하면서 느끼게 되는 이런 허무함이나 허무주의 뭐 이거를 극복하는데 원불교가 아주 우수합니다. 아주 타고난 우수성이 있다는 거를 또 여실히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항상 생각하려고 하는 거, 예, 한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진공묘유인데,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모든 게 외부의 무엇을 우리가 뇌에서 투영한 결과일 뿐, 그 사실상은 시체가 없다라는 거를 알게 되어서야 비로소 이제 공을 진정으로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냥 공이 아니라 진공이라고 하죠. 그럼 진공묘유인데. 그러면 묘유는 이제 묘하게 있다라는 말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한테 만져지고 느껴지는 그 무엇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끝내 그 묘하고 조화로운 실체를 정확하게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수 있는 건 어쩌면 사실은 힘든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여기에서 바로 이 과학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끊임없이 어떤 외부 대상을 우리는 뇌 안에서 그리고 있지만, 그 사실상 정확한 실체는 AI 시대가 되어도, 그 다음에 앞으로도 저는 제대로 알수 없을지 모른다. 없을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불완전한 이눈 대신에, 우리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뭐 레이저, 뭐 CT, 뭐 초음파, 뭐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 여러 가지 과학 기술들 이거를 사용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까지 우리는 보려고 합니다.

0: 근데 결국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 뇌 속의 전기적 신호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실체 자체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좀 더 그럴싸하게 보이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만들어줄 수는 있겠다. 그래서 의학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기술이 우리를 좀 더 안전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과학은 이 미신들을 좀 더 과학적인 기반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론상 서원문에 깃든 원리인데요. 그 이론상 서원문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제 바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게 작성이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늘 이론상 서원문에서 제가 가장 마음속에 항상 다가오는 부분이기도 한데 제 이름하고 비슷해서 그렇기도 하고요. 뭐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한가 보다. 왜 능이성 유상하고 왜 능이성 무상한가? 이 결국은 이제 만상과 만법이 결국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 아닌가. 그 대종사님께서 그 우리 마음의 본연의 자리에 들어가면 다 텅 빈 것이다. 없는 자리를 수용해야 모든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물론 텅 비어 있지만 거기에는 영지의 광명이 가득 차 있고 또 성성하고 조화롭게 물론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물론 진리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소태산의 뜻. 제가 이제 해석을 한 건데 깨달음이 먼저, 그 다음이 수행. 대종사님께서 우리 마음작용을 정확히 이제 꿰뚫어보고 정전 개교의 동기에서 밝혀주신 그대로 파란 고해의 중생을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자신의 깨달음과 수행법을 전하셨는데 대종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자신의 깨달음이 부다의 깨달음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부다가 깨달은 말을 대종사님께서는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종사님께서는 오히려 육체적인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 우리 중생들이 수행을 통해서 고통에서 벗어나서 즐겁게 인생을 살기를 바라셨던 건 아닐까. 그래서 정전의 맨 앞에 이론상의 깨달음을 두었고 그 뒤쪽에 이 시대에서 가장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수행법을 정리해 놓으셨고요. 이걸 보면 깨달아야 원만한 수행이 가능한 것이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니다, 아니지 않을까라는 가르침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중생들이 쌓아온 업과 습을 효과적으로 없애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그 수행편에 정리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일일이 꼼꼼하게 마치 시험 보듯 우리 그 수행 정도를 점검하라고 계문까지 만들어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애초에 문제의식이 이제 AI 시대에 뭐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거창하게 질문을 드렸는데 저는 이 시대에 그 다음에 앞으로의 시대에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개교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이 표만큼 가장 시의적절한 표현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AI 혁명의 시기에 우리의 뇌는 어떻게 해서든지 훨씬 더 정교하게 지금보다도 훨씬 더 계속 정교하게 그 어떤 가짜의 허상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우리가 분명한 명확한 통찰 이게 없다면 우리가 오히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어떤 더 이득 보는 것보다 더 괴롭고 힘들어지는 어떤 이런 고통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이 개교표가 지금 이 시대에 그다음에 앞으로도 정말 타이밍이 절묘한 정말 적확한 그런 문구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으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한강교당 유상하교도의 감상담 전해드렸습니다. 내삼과 원불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에서 소개된 감상담 정보와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 내 삶과 원불교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옥상 달빛의 희한한 시대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로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식이 이 육신을 떠날 때에 처음에는 그 착심을 쫓아가게 되고 후에는 그 업을 따라 받게 되어 한없는 세상에 길이 윤회하나니 윤회를 자유하는 방법은 오직 착심을 여의고 업을 초월하는 데에 있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1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머님이신 안순이 경은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는 원불교 사상교당 박복천, 김유성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노래 하나, 추억 둘. 매일 아침 9시에 만나는 음악 친구, 노래 하나, 추억 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조금 더 여유를 찾고 싶은 지금, 추억의 노래들이 귀를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혹시 더 바쁜 휴일이어도 걱정 마세요. 숨 고르게 할 수 있는 노래 하나 추억들이 있으니까요. 추억의 음악여행 지금부터 떠나봅니다.